0: 창조, 타락. 세 번째가 뭔가요? 1부 때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대답을 안 하시는 이 부분에 대답을 잘 하시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네 번째가 민족의 분열.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PPT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자라는 의미는 네 가지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네 인물이 창세기의 핵심을 이룬다. 네 가지 사건, 네 인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면서 드디어 세계 구원의 여명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화살표의 그 머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팔려 내려감으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이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에 가면 야곱과 요셉이 죽음으로 끝마치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이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출애굽기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자 이집트 국민들이 불안을 느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죽음으로 시작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네, 오늘 12장, 13장, 14장 이 놀라운 구속의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림을 살아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사건이 출애굽기의 사건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동행의 사건으로 출애굽기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행복하게 끝마치고 아주 보기 좋은 그림으로 끝마치는 게 창세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구속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출애굽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1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출애굽기의 저자와 기록 연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탈출하는 사건 엑소더스입니다. 엑이란 말은 떠난다. 그래서 엑소더스 헬라어 단어로 출애굽기의 단어 출애굽기의 제목은 탈출기다. 이집트를 떠난다. 그래서 엑소더스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전 1445년에서 1405년 사이에 약 430년간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기록된 연대는 1445년에서 1405년 사이에 출애굽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까?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에게 죄로 매여있던 우리들 인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다 청산하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의미, 구원의 모습,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탈출기,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매여있었고 사탄에 매여있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전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출애굽기는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는 두 가지 사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 네 인물이면 되지만 출애굽기는 두 가지 사건, 유월절과 이집트를 떠나는 탈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드디어 그 다음날 유월절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19장 5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제가 지난 창세기 공부할 때 언급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본보기로 거울 삼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입는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19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이라면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장은 유월절과 탈출이 기록된 12장, 13장, 14장 3장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요? 12, 13, 14 이 세 개 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을 때마다 어떤 성경이든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린 양, 유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출애굽한 과정들이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은 침례를 받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인물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특별히 성막, 성막의 색깔들, 거기에 가죽들, 법궤, 피 뿌리는 어떤 번제단의 이런 과정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또는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 대제사장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또는 묘사 타입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통설교 유월절의 어린 양 한번 더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여러분 꼭 유월절의 어린 양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어린 양은 신구약에 동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던 그 어린 양은 출애굽기에서 희생당하고 피 흘리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의 분수령, 출애굽기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은 유월절 사건, 특별히 어린 양이 죽임당하고 피 흘림 당한 그 사건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자 출애굽기의 핵심이자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시면서 아홉 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리더로 훈련받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에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 모세가 이집트에 갔습니다. 파라오를 독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시오. 네 백성이 누구길래, 너희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느냐?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우리가 계속 부려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계속 실갱이를 하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아홉 가지의 재앙을 일으켜 주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갑자기 어둠이 찾아옵니다. 메뚜기가 날아옵니다.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온통 이가, 작은 벌레 이, 이가 온 집안 구석마다 피부마다 의복마다 아주 귀찮게 합니다. 우박이 내립니다. 근데 이 파라오가 재앙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내겠다 하고 하다가 이 재앙의 문제가 다 지나가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언제 그랬냐 싶듯이 마음을 바꾸고 안 보내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게 아홉 번까지의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집트에 일어났었던 열 가지 재앙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개구리가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죠? 큰 송아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어떻게 조그만 미물인 개구리를 신으로 섬긴단 말이냐? 근데 이 개구리는 우리가 알듯이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까지 않아요? 수백 개의 알을 낳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산의 신으로 알고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깁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소 이런 것이 신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섬겼던 신들로 하여금 귀찮게 만드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는데 이불 속에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아마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할 수 있나 혐오스럽게 할 수 있나라고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홉 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열 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죽어도 환생한다 싶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를 만들어서 시신을 잘 복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재앙에서 파라오의 아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만이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나일강, 태양, 송아지, 메뚜기, 개구리 이런 것들은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고 사람도 신이 아니고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가 있기까지 출애굽기 11장까지 아홉 가지 재앙의 사건이고 드디어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언급하시면서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규례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절기를 여러 가지를 지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또 다른 절기는 부림절이라 해서 이제 에스더기를 읽어보면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할 뻔했지만 그때를 계기로 유대인들이 환영받고 인정받고 역전의 기회, 그래서 부림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러면 오늘 12장에 이 유월절 규례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줄이고 줄여서 일곱 가지만 살펴보면서 매번 이 한 가지 한 가지 유월절의 규례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비록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이 유월절의 일곱 가지 규례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어떤 교훈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월절의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월절 절기를 매해 첫 달로 여기라. 아마 이 개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절기가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신정이고 또 하나는 구정입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아니 대부분의 15억의 중국 사람들은 매해 첫 달을 신정 1월 1일이 아니라 2월, 음력으로 치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월 대보름이 있는 2월 달의 어느 날인가가 새해 첫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아마 1월 달을 새해 첫 달로, 매년의 첫 달로 여기고 있다가 유월절 규례를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이때가 되면 이제는 새해 첫 달로 여기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유월절이 시작됐던 이 달은 어느 달이냐면 히브리 말로 아빕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니산월도 나오고 아빕월도, 니산월은 일본 자동차 니산이 아닙니다. 아빕월, 이 아빕월은 우리나라 절기로 치면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3월, 4월이 겹쳐있는 것은 음력 때문에 때로는 3월 달에 잡힐 수도 있고 4월 초에 잡힐 수 있는데 아무튼 아빕월이 특별히 14일 날이 유월절 절기가 최초로 행해졌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날을, 이 달을 매해 첫 발로 여기라. 왜 그러냐면 430년에 노예살이가 종식되고 유월절 절기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를 얻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복된 날이기 때문에 이때를 새해 첫 달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다.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의미 있는 날이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다라고 우리 믿음의 정체성, 우리 신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부가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일주일의 첫날이 어느 때입니까? 월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달력 보면 쭉 가서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이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날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매해 첫 달로 3월이나 4월 달이 그때가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영적인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때를 가장 의미 있는 내 생의 복된 날이다라고 여기시고 그 복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의 규례는 이제 3절,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3,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에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한 집에 한 마리의 양을 잡으라. 아마 이때는 모르긴 해도 한 집안의 가족 숫자가 적어도 1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8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다 모여 살면 적어도 이때는 아마 10명이 한 가정의 구성원이었을 거다. 근데 어떤 가정은 10명이 안 되면 이웃사람과 더불어서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어린 양 한 마리를 10명꼴로 잡아서 먹으라라고 규례를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반드시 먹으라. 각 가정이 반드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공통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구원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 직분자니까 나는 아버지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 별개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구원, 딸의 구원,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손주와 손녀의 신앙과 다른 각자가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모가, 할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은 내가 챙겨야 된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돼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을 먹으라. 각 가정마다 양을 취해서 잡아서 양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10명에 1명, 10사람당 한 마리 꼴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이 몇 마리가 잡았습니까? 이때 200만 명이니까 2만 마리의 양이 잡은 거예요. 2만 마리. 그러니까 이 당시 이집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는 모든 집집마다 유월절 3월 4월 그달 밤, 정확하게 4월 14일일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4월 달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유월절에 잡히던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4월 이때 유월절 절기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시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슬초입니다. 소우자, 무릎쓸자를 써서 우슬초, 소의 무릎과 같다 그래서 우슬초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슬초가 자라고 있고 한약방에서 관절에 좋다 해서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사진을 또 하나 띄워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크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두었습니다. 아마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우슬초가 있는데 자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들 22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2절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리고 피를 바를 때는 이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해서 우슬초를 피에 적시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적시고 그것을 바르고 뿌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바르고 뿌려라. 그러니까 문기둥에 이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바르고 붓처럼 바르고 그리고 문기둥 위에 문설주에는 툭툭툭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무관심할지 관심을 가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내버려두면 우리의 몸은 편하지요. 신경 쓸 일 없으니 마음도 편할 것 같지요. 그러나 내 안의 사랑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져 갑니다. 관심은 듣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경청은 우리를 창조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다른 이의 필요가 보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봄은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비비엔 한국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답답한 나의 속마음을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이 고민을 누구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시는지요? 방법이 없으시다고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 BBN 복음대화방 사역자 모두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이자 대화자가 되어드리기 위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신앙 문제, 인생 문제, 가족 문제, 구원 문제, 그리고 교회 문제 등을 저희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복음대화방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음대화방을 방문하기 원하시면 www.bbnchat.org bbnchat.org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 감격의 예배가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그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떠나야 우리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0: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직 거기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힘든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내가 하는 일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치 유원지에 가면, 뭐 학교 앞에 가면 있는 두더지 뿅망치 아시죠? 이렇게 두들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 이 두더지 뿅망치 게임에 두더지처럼 연이어서 자꾸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를 쳐서 눌러버리면 또 다른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고, 그래서 또 쳐서 부리면 올라오고, 그리고 치면 칠수록 더 빨리빨리 막 올라오고, 이런 연속적인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와 또 고난의 삶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오직 육신 안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날마다 깨닫는 것은 그러한 그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살이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는 모든 문제가 다 잊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면 너무나 그분의 은혜와 영광과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벅찬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게 한순간에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서 모든 시름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육신의 피로도 질병도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를 체험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는 참으로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우리가 감히 범접하기 힘든 그 거룩한 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는 늘 십자가의 용서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아일랜드의 몬셸 목사님은 그리스도는 고난자의 휴식, 슬픈 자의 기쁨, 낙심한 자의 소망, 기쁜 자의 빛이라고 그랬고, 방랑자의 귀향이며 소산하는 힘이요, 위험에서의 피난처요, 구주요, 또 친구시라고 했는데요.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지요. 와닿는 고백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진정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고 날마다 경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그대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겉핥기 지식만으론 절대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정말로 더 알고 싶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사와 우리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그 구약의 제사, 제사장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첫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황소와 염소가 나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과거 성소에서 이와 같은 짐승의 피로 범죄와 속죄죄를 드리라고 하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번제와 속죄제의 성립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위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그런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앞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 그 짐승의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은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러므로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제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제사를 형식적으로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리면 되는 줄 알고 황소를 잡아드리고 염소를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제물에만 신경을 쓰고 제사의 형식에만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신자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많은 재물 아무리 그것이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살찐 것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백만 불을 헌금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12절을 보면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까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들은 그저 성전 뜰만 받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나도 천국 가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마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말을 듣는 것처럼 듣고 그런 믿음으로 불상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것처럼 혹은 삼천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예배,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빼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한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도 함께 더불어서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림 자체가 결코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반드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가보니까 김지사가 자동차를 바꿨던데 5000cc로 바꾼 것 같은데 봤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못 봤는데. 아내가 또 말합니다. 장모님 부인이 민크코트 입은 거 봤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몰랐어. 아내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거 봤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설교 듣느라고 정신없었어? 그러자 아내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하던 이 집사님의 입술이 진하게 칠해진 거 봤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못 봤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내가 터졌습니다.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기에 그런 거 하나도 못 봐요. 예배 시간에 잠만 잤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이 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을 가려서 눈물만 나서 내가 볼 수 없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 감격의 예배가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그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떠나야 우리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든 부하게 하시든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에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히 죄를 없애신 완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고,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리스도의 속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구원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만, 이 한 가지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고요. 이 한 번 구원하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버리셨다, 또 구원하셨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도 참된 믿음은 한 번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참되다면 이거는 한 번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하나의 믿음.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한 번 혹은 하나밖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도 구원도 믿음도 모두가 다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 믿음은 완전한 것이기에 한 번밖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말로 인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왜 약하셨겠습니까? 사실 약하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이에 우리도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다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속죄와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한 모습으로 살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무엇에 있다고 했습니까?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말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듣고 이해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슴으로 체험해야지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고 또다시 범죄한다고 그리스도가 또다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제물이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온전한 제물, 완전한 구원을 위한 단 한 번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효력을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앞에 나아가서 부족함으로 짓는 죄악을 또다시 토로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주님 앞에 나가기를 더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안다면은 마땅히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여러분이 내놓지 않는 것은요, 부끄러워서 안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안 내놓는 것입니다. 그거 건드리면은 내 삶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안 내놓는 것입니다. 그거 건드리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그거 건드리면 내가 더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거 건드리면은 내가 더 갈등하고 더 힘들고 세상에서 유익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탐심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안에 감춰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루만지실 때 여러분이 참된 쉼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앞에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런던의 유명한 사중주단의 멤버였던 피터 크로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핀란드의 유명 음악제에 초청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영국의 왕립 음악 아카데미가 그에게 250년 된, 258년 된 그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 지금도 당시 얼마인지 모르는, 지금도 200만 불이 넘는 이런 엄청난 바이올린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핀란드에 가서 막상 무대에 올라갔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무대에 올라갔는데 발을 헛디뎌 갖고는 넘어져 버린 겁니다. 바이올린이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 갖고는요,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만 불을 물어주면 됐어요,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엄청난 충격에 그 자신이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런던의 어떤 한 유명한 바이올린 상에서 우리가 그 깨진 바이올린 한번 수리해보겠다, 고쳐보겠다, 그리고 자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줘서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수리를 했는데, 이제 수리가 끝났다고 해서 가봤더니 너무나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깨진 흔적이 하나도 없고 조각이 났던 것이 다 완벽하게 붙여졌고, 그리고 악기를 들어서 연주를 하는데 그 음색이 이전보다 더 곱고 아주 강한 음색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지고 쪼개지고 부서지면은요, 더 연약해질 것 같으니까 겁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기를 주저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명공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찢겨진 우리의 삶, 실패한 우리의 모습, 낙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들, 과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올린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 이 바이올린을 수리한 사람이 명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찢겨진 인생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찢긴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곪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좌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면 더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찢겨진 그 마음과 그 좌절감과 그 아픔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어루만져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것이 있기에 제가 예수를 믿고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인간으로서 그 사회를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인간의 욕심이 있다면, 인간의 야망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정치인들이나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 첫째, 우리가 믿을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약속하시는 이는 믿부시니라고 했는데, 믿부다는 말이 바로 faithful, 신실하다는 말이죠. 믿을만하다. 세상에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배반당하며 살지요. 세상을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지만 배반을 당합니다. 물질을 믿지만 배반을 당합니다. 든든한 비즈니스를 믿지만 배반을 당합니다. 제도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라도 완전한 것이 없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주님은 정말로 오직 믿을 수 있는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신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날마다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그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용서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둘째,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보면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찬미의 제사다, 찬송의 제사다 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와 같이 짐승을 잡아 피를 내어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이 짐승의 피로, 우리의 제물로, 예물로, 물질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보답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심령의 진실된 곳에서 나오는 그 참된 감격과 고백으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그냥 파티시페이트 했다고만 여러분 예배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안고 마치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드리셨지만 그래도 지금도 드리는 바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리며, 그러나 이미 주님이 드리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고백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고백적인 예배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괜히 사랑하고 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벅찬 가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벅찬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앉아갖고 저 한세형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제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속을 떠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에 그 삶은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숲을 보세요. 나무를 보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에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이 두 가지를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여기에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미안합니다.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 다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는 뭐냐? 이제 우리는 용서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용서는 실로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바꾸어버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경건생활도 봉사와 헌신의 삶도 오직 이와 같이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로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늘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짐승의 제사는 용서가 없는 제사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와 우리의 제사는 용서가 풍성한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제사이지만 우리의 제사는 용서받고 그리고 용서받은 그리고 더 나아가 용서하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제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가 풍성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용서의 감격이 넘치는 제사를 반드시 드리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감격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능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 또한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은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죠. 기독인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려는 순간 놀랍게도 그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그 밑으로 떨어져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던 무덤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짐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어느 순간 다 홀연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은 십자가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완전히 비워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새롭게 된 모습으로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와 그로 인한 우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잃는 것은 따지고 보면요 적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서를 잃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잃는 일인 것이고요. 이에 또한 많은 것을 잃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세상의 정욕에 어두워 살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또한 무거운 짐들에 눌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축복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통한 관계로 형통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4번째 시간. 풀리지 않은 실타래가 우연치 않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하심 그 자체였다. 선교사 중 한 명의 죽음은 죽어서도 그 사명을 다하는 한 알의 미랄이 되었다.
1: 선교사들은 자기의 몸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몸을 살렸다면 선교사로 이국말리 한국 땅으로 오지도 않았겠죠.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고 그 죽음조차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덕에 한국 교회는 단시간에 많은 부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 그저 폐병이 무섭지도 않았단 말이네. 길에서 자신이 죽어가도 병든 사람을 살리려 했던 거야? 정말 그랬다면은
3: 아니 뭐라우요? 뭐하고시오? 아, 술을 받아놓고 잠만 들고 뭐하는 겁니까?
2: 그저 내내 잠깐 가볼 데가 있어서리.
3: 아니 아니 술 먹다 말고 어디를 가본다고 합니까?
2: 그 서양 의사 장지가 어디라고 했시오?
3: 의사 선생님 말씀입니까? 아마 그 동구 밖에 있는 외국인 묘지가 아닙니까?
2: 외국인 묘지라.
3: 이보시라요. 아이고 대체 저 와 저러는 게야 저. 아까는 그 의사 선생님이 죽음을 비웃더니만 참마 왜 이해가 안 되는구만 이래.

0: 해보시라요. 죽은 선교사는 가족이 없습니까? 와주족들이 아무 입니까?
1: 아이고, 왜 없가시오? 다들 먼저 죽어서리 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0: 에? 아, 죽다니요?
1: 아,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기래. 지난해 장질부스에 걸려 다 죽었지 않습니까?
0: 장질부스에요? 하고 우산대고 가족들을 죽게 해두었습니까?
1: 이보시라요. 돌아가신 선교사님은 가족이나 자신들보다 우리들을 더 생각한 분이십니다. 가족들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할 때도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목사님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었으니, 목사님.
0: 그러면은 자신의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 조선 사람들을 돌봤단 말이네. 이런 이거.

0: 근래 이렇게 다리 밝은 건 처음 봐갔어. 그만, 저거 누구야? 아니, 저거, 이 저건 덕새 아버지가 아니야? 아니, 덕새 아버지, 지금 이 시각에 교회당을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1: 장로님, 내려 기도하러 왔시오.
0: 기도하러 왔어요? 아, 그거 이 지금?
1: 내려 잘못했습니다. 내래 교회 자립이 선교사들 배를 불리게 하는 거인 줄만 알고 그만 죄를 지었드렸습니다. 용서하시라요.
0: 아니 갑자기 와 이러는 거요? 덕새 아버지.
1: 내래 오늘 의사 선생님 장례식 봤습니다. 가족 옆에 나란히 안장되는 것을 보고서리 내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아무 욕심 없이 이국말리 우리나라에 와서 고조고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힘을 쓰다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잃었는데 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려 용서해 주시라요. 용서해 주시라요.
0: 덕새 아바디,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덕새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어요. 자, 자, 나랑 같이 들어갑시다. 주님께서 아주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0: 아이고야 세상에. 아니 그러면 그렇게도 교회당에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 떡새 아범이고 교회당에 나왔단 말입니까? 우와 참말로 기안하네. 왜 교회당에 나왔을까예?
1: 고거이 말이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겠어.
0: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고 예. 왜 말입니까?
1: 고거이 말이야.
2: 죽은 사람을 통해서 산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 아니겠네.
1: 오셨습니까?
2: 덕새 아버지 이야기하고 있었네.
1: 예.
0: 아유, 지난번에 소천하신 그 의사 선생님 장례식을 보고 덕새 아범이 그저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닙니까?
1: 간밤에 교회당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하디안네. 이렇게 온 사람이 그동안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만요.
0: 그래, 예. 아유, 내는 다시 교회 나오기 힘들겠다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나 보네, 예.
2: 하나님 앞에서 버려준 인생이 어디 있겠어? 다 귀한 인생인 것을 모르네.
1: 하여간 이번에 천국 가신 의사 선생님은 가시는 길에도 죽은 사람을 하나 살렸습니다.
0: 아마
1: 고조 지옥문 앞에 간 사람을 살려낸 거다 이 말이디요.
2: 덕새 아버지 하나만 살렸겠네. 그와 뜻을 같이 한 모든 사람들을 살렸다고 봐야디.
0: 아, 그럼 지금 덕새 아버지가 그 회개하고 돌아온 기 저들 사이에 소문이 다 돌았겠네, 예.
2: 돌다 말다. 덕새 아버지가 그들을 이제는 설득하고 다니고 있더만 길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민족을 세우는 거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시 교회로 나오라고 땀을 흘리고 있대 않겠어?
1: 그죠.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가 안정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립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제 떠났던 사람들도 곧 돌아올 것이고 다들 힘들내라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거야. 알겠어?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과 이메일을 읽어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BBN 방송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것보다는 BBN 방송을 사랑하시고 BBN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BBN을 많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방송을 여러분들만 듣지 마시고요. 다른 친구분들에게 저희 BBN 방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TL 카드를 직접 전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친구에게 BBN 알리기라고 하는 란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료를 넣어야 자동차가 달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항상 담아두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 20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자연 만물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는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하는 분은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는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한 그분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죄책감으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그의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고난 가운데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받아 은혜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여

0: 목말라 지친 양같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은 샘물을 찾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집을 고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부유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하게 하십시오.
1: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7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2: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반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라론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들어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취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넣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3: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것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천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탄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탄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7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우리 모두에게 접근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유다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를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에 대한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의 문제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육신을 쫓아 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베드로를 어린아이처럼 다루셔야 했습니다. 그는 늘 실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베드로를 오순절 때까지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성숙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나름대로 단정을 지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 중에 그가 들은 한 가지는 예수께서 가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도 따라갈게요 라고 말하는 반응과 같잖아요. 그의 첫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건데요. 두 번째 질문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이거 어린애와 같은 질문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들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과자를 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은 과자를 가질 수 없고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자 애가 뭐라 그러니까 아 지금 달라고 지금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절로 38절에서의 베드로는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는 지금은 과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녁 이후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께 대한 베드로의 사랑과 충성은 분명 신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주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문자 그대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칼로 종의 귀를 잘랐던 것 아니겠어요? 그가 상대의 귀를 자른 이유는 그가 검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는 본래 그의 머리를 겨냥했었는데 그만 머리가 아니라 그의 귀가 잘려지게 됐던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새벽이 되기 전에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기억지 못하고 나름대로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그것이 좀 인격에 녹아진 아주 그러한 이렇게 점잖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육신의 확신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한 그 교훈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설교자 D.L. 무디 목사님에게 당신은 예수를 위해 죽을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무디는 아니요, 그분께서는 제게 그렇게 하라고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제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순교에 대해서 우리 어릴 때도 보면 뭐 많은 교훈을 듣고 우리도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순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 정확한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13장을 정리하고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각 장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눈 것은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배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장 구분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길을 찾을 그러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성경의 장이 나누어 절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는데 참으로 큰 도움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처럼 부적당한 곳에 장을 나누기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매기 목사님은 이 부분을 좀 더 잘 지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초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3장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의 연장이기 때문에 13장으로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렇지만 내가 새벽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셨다고요. 우리는 이후 새벽닭이 울 때 시몬 베드로가 주를 세 번 부인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요. 여전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14장을 주셔서 그가 부인하는 어두운 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또 그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이 초두는 시몬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장은 바로 그날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있고 위로해주고 있고 또한 귀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4장 1절로 들어가 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시간에도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의 평화를 갈구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 위로를 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의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헬라어에서 이러한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하는데 본문을 다시 명령문 상태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처럼 또 나를 믿으라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믿으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그 전치사가 에이스가 항상 동반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영어의 into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다시금 말씀드리면 믿음은 활동치 않는 것이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믿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능동적인 믿음 곧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차가 집까지 여러분을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집에 갑니까?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차에 위임한 만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차에 들어가서 그것을 신뢰하고 운전할 때 그 차는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과 같은 거죠.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주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진술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주장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지 아니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시지 않았다면 여기 이 첫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뭐 저도 좀 알고 싶고 여러분들도 알고 싶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진실은 여기에서 매우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이제 14장 2절 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이 14장 참 위로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2절이 우리는 먼저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미세하고 가장 작은 그 혹성 중에 하나에 살고 있다고 보죠. 우리는 공중의 한 작은 입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아버지 집에 사는 것입니다. 제임스 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확대된 우주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인간은 지구를 우주 꼭대기에 나선으로 고정된 전구처럼 거기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후 인간은 탐험을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의 태양계 내에 있으며 실제적으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하나의 소혹성이며 우리와 함께 태양 주변에서 환상적인 빛의 여행을 하고 있는 꽤 많은 다른 혹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냈던 것이죠. 다른 태양계들과 함께 우리는 한 은하계에 속해 있으며 은하수에서 바로 볼 때 우리는 은하계의 다른 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 단지 하나의 은하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능한 대로 더 멀리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마치 공간 속의 한 점처럼 볼 수밖에 없는 또 한 점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 다른 은하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와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하는 은하계가 여러분 안드로메다잖아요. 우리보다 2억 광년 그런 떨어져 있는 그런 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설탕 한 컵을 빌리기 위해서 은하계에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저히 점심때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하계조차도 우주 공간의 끝은 아니라고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들 너머에 천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귀한 이 우주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천체라고 부르는데 그 부르는 이유는 독일어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들이 모하비 사막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영국에도 좀 더 큰 망원경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들은 이 천체 너머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그것을 블랍스라고 아주 매우 과학적인 용어로 부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가를 모릅니다. 사실은 아마도 무한할 것입니다. 만일 우주가 무한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분이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분의 얼굴에는 찌푸린 미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으신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왔는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며 결코 알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에 아무 곳에나 매달아 놓은 공허한 흔적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 계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인류가 다른 혹성에 살고 있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만한 인류는 지구 하나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거대한 우주는 이 작은 지구를 조사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성의 피조물로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곳은 그들이 우주에서 보는 유일한 곳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지체와 그분의 인격과 능력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위의 두 번째 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야 비로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꽤 가치 있다고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누구를 공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 작은 지구에서 우리를 쓸어버리시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깨끗이 없애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땅과 우리에게 없어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러면 이 작은 우리들은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아닌 공의와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절대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류의 그 같은 양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인류에게 인종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면 어떻게 고도의 수준에 도달할 문명이 우리를 20년 혹은 30년 전만큼이나 멀리 전락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거대한 우주가 거주할 곳 혹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득 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평판을 여기 이 말씀에 걸고 있으십니다. 즉 그 말씀을 믿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 가운데로 다시 오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 거대한 우주는 사실 거할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우주가 지적인 창조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것들 중에 일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압도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요한계시록에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표현으로 나름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표현, 이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오늘날 억대의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느 순간에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는 아무도 잃지 않으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그러므로 믿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께 속해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개통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라든가 또 안상홍 증인회 이런 이단들이 아주 많이 활동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뭘까요? 이단과 정통의 차이는 이단은 그들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정통은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자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사도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보시면 내가 전한 그 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사도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은 제가 볼 때 번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You are sav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are saved라고 하는 저 문장을 잘 보시면 시제가 여러분 저게 어떻게 되죠? You are니까 현재형이죠.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you are는 이게 are는 이제 현재를 말하는 거니까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사실은 현재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you are saved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마치 과거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현재 내가 구원받은 그 상태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을 영어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re you saved?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are you라고 하는 건 이거 현재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마치 과거처럼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 상태를 그게 묻는 거죠. Are you saved? Were you saved?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 수능고사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우리 학생들 영어 시험 볼 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 최첨에 유학 가서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한국말로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분명히 한국말은 과거형이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어가 나가고 싶은가 하면 were you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are you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도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뭔가 하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정말 쉬운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이 사실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사실만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만 믿는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지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만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다 믿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만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 그거 저절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것도 맞는 말이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100% 맞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도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부활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근거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고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고난당하셨다는 이런 말씀 그 말씀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잘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악인들 틈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임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묘에 안치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죄인처럼 그렇게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묘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안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 이런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구약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 이 말씀에 잘 보시면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그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그가 즉 메시아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실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뜻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당하시고 죽은 것을 만족하게 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다시 살아나야지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과 NIV 성경은 11절 상반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생명의 빛을 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참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16편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다윗은 예수님보다 천년 앞서 살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천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까지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구약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고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누가 봤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다 그랬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500여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그 시점에서 대다수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가지고 이렇게 말 못하지요. 금방 들통이 날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게 확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봤다. 그런데 헛것을 헛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진짜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퍼뜨려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물론 헛것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시에 헛것을 본다는 거, 그거는 어려운 이야기죠. 또 500명도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분 헛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심신이 지쳐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헛것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명도 더 되는 사람이 여러분 동시에 헛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와 바울도 예수님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동생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전에는 안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그의 삶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받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정말 지독한 박해자였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런 것을 대제사장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이 사람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박해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열심히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바울의 이름이 이제 사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되었다면 호의호식하려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호의호식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당하여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 줄 아십니까?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세 번 나왔어요.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죠. 11절 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박해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일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은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뭐였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지엄하신 명령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받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떨어지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그리고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등달아 천국 따라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세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내일이면 늦을지 모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누군가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님께서 방송 청취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히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24시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아직 감사를 표현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걱정 없이 거룩하고 성결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세상에 이렇게 복음적인 방송을 인터넷에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인터넷 문화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어 방송 사역에 함께 물질로 동참하시고자 원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면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가 어떤 교회 성경에서 여러분 헌신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교회 어떤 뭐 부흥 발전 뭐 이런 거 주차장 확보하자 이런 거에서 헌신해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가 쓰시겠다는 그 자리에 서임을 받는다면 이건 생명에 참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일 하는 것하고 주의 일 하고 그 구분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적입니다. 한 주간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제가 그 클래식을 듣다가 똑같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의 순환곡, 바흐의 마태 순환곡, 굉장히 긴 아리아 곡인데요. 그 마태 순환곡 중에 39번 베드로의 아리아 제목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몇 번 한번 더 들어봤는데, 그럼 베드로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부른다고 생각하면 파트 하면 무슨 파트로 부르면 좋겠어요? 테너? 베이스? 남자는 주로 테너 베이스잖아요. 그런데 마태 순환곡에서 베드로의 아리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는 알토였어요. 알토는 주로 여성 음역이잖아요. 그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왜 알토로 그 바흐가 왜 알토로 이 그 베드로가 세 분이나 부인하고 나서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를 세 분이나 저주 맹세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심히 통곡하고 비통한 눈물을 흘려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가사인데요. 알토로 남자가 알토로 하더라고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이 뭐냐 하면 이런 걸 되게 슬프면 남자가 지 목소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테너도 안 되고 베이스도 안 돼요. 그냥 알토. 굉장히 해석 좋죠. 그래서 이 바흐가요 알토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베드로가 부르는 그 이제 솔로 찬송인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런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이올린 선율이요 굉장히 심금을 울려요.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로.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알토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제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면 어떤 사도가 되었을까요? 어떤 목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러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갔다고 생각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비록 고난도 받고 뭐 매도 맞고 그랬지만 일단 살아남았죠. 그래서 정말로 주의 사도가 되었다면 이 베드로는 어떤 목양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주의 긍휼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빌하고 열심히 안 내고 하는 사람들 보고 대단히 책망했을 거예요. 아니 네가 주를 따라간다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간다면서 어떻게 그런 모양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고 아마 채찍을 휘둘렀을 그럴 사도가 되었을 거예요. 이 가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사도가 되었다면 사도가 될 수 없죠. 그랬다면 베드로는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용서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사도 자신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이기 때문에 긍휼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결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아야만 가는 나라임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이렇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려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면 뭘 안 해야 돼요? 부인을 안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세 번이나 삼세 번.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계집종에게까지.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 맹세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세 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3이라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있어요. 세 분을 부인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그 내용이 뭘까요? 아니,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미 세 번 부인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통곡하고 기도도 했거든,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고 예수님 빈무덤이더라 하고 전합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가서 빈무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로 가버렸습니까?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려는다 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묻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전에는 자신있게 말했는데 이제는 뭐래요?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나는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주님 사랑하고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요. 나도 모르게 부인됩니다. 나도 모르게 저주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욕하고 나 도망갔어요. 내 살려고 간 놈입니다.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하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자신있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세 번 저주 맹세 부인했거든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가 얘기하려면 스토리텔러였어요. 정말 이야기를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이야기 들으러 왔다는 거. 우리 동 마을에 이장이 있는데 그 이장이요. 시간 만나면 우리 아버지한테 와요. 이야기 들으러. 저도 어려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울 기나긴 밤에 새끼 저 잘 꼽니다. 새끼 꼬라고 새끼 꼬면 얘기를 해주거든요. 새끼를 지금도 꼬면 잘 꼬아요. 예. 그렇게 새끼 꼬면서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부가 살다가 여자는 잘 삐지고 토라진대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뭐 그렇게 말을 잘 한대요. 그렇게 할지라도 남자만 마음이 안 바르면 그냥 살 수 있대요. 그런데 남자가 마음이 돌아서면 못 산대요, 그거는. 고기로 끄떡하시는 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쿨하게 잘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왜 그 이야기, 우리 아버지 옛날 얘기가 생각났느냐 하면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베드로는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이 신부를 놓지 않는 한 버림받는 일은 없다. 어떤 바람을 피워도 호시아서 보십시오. 그렇게 바람 피고 바람 피고 그렇게 원래 음란한 여자였잖아. 그렇게 바람 피고 바람 피는데 가서 돈 주고 사온다니까요. 돈 주고 사와요. 은삼 주고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과 정의로 너에게 장가들 테니 그제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하시러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신랑이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세 번 저주 맹세하고 부인하도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 네 번 안 해요. 수십 번, 수백 번은 부인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어요. 자,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이 말씀 좀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본 말씀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두 맹인. 눈 떴다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얻을 그를 왕으로 따라갔지만 아예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니면 중도 신명자인지 메인 두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다윗에서 메시아란 말이에요. 나를 눈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르짖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럼 예루살렘 왜 가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잖아요. 십자가의 삶의 약속을 완성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르쳐서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에 지시야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효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소경이 눈뜨게 된 것은 이미 십자가로 이루실 일을 선제하여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뜨게 되는 거죠.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면 뭘 보게 돼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보는 거죠. 잠시 있다 찬송했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도 더한 믿음을 붙들게 되고 그 믿음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눈뜨게 해주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심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벳바게는 무화과 처음 익은 마을 그런 뜻인데요. 벳바게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벳바게는 감람산 자락에 있고요. 감람산 자락에 골짜기가 기도는 골짜기에 있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언덕받이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채 안 되는 2, 3km 되는 그 지역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벳바게 마을도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포함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벳바게 맞은편 마을이 동네가 있었겠죠. 거기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오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엄마만 있으면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메인 암나귀죠. 암나귀. 그러니까 어미 나귀를 풀어서 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 가서 나귀 풀어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남의 나귀를 왜 풀어 가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아는 사람한테 나귀 빌려달라고 부탁해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합리적 해석이 되죠. 그래서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 돼 있죠. 또는 즉시 돌려 보내리라. 그러니까 좀 빌려다오. 그러면 즉시 돌려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여요? 미리 알고 나귀 좀 빌려달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님께서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랬을까요? 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 누구세요? 주잖아요. 천지만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오늘 설교 제목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처음 설교 제목은. 왜요? 연말 됐는데 봉사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한번 치자 오늘 막 작심을 하고 주가 쓰시겠다. 이건 제가 의도했어요? 의도 안 했어요? 이 본문이 나오도록? 의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봉사 지원서 받을 때 딱 이 본문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이거는 봉사하는 사람들 오늘 한번 잡자. 그래서 처음에 원래 주가 쓰시겠다 제목을 잡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 제목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으로 제목을 바꿨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지난 주일 오후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주일날 그 텔레비전에 CBS도 나오고 CTS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그 유선 방송을 돈을 안 줬어요. 원래 나오는 그 방송만 보고 있었는데 우리 큰딸이 어떻게 텔레비를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리셋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유선을 안 깔았는데 막 유선이 나오는 거 있죠. 그 스마트 뭐 TV 이런 거 남의 유선을 와 와이파이 끌어오듯이. 그래서 한 번도 못 본 테레비가 나와요. 지금 CBS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윤석준 목사가 나와요. 그래서 한 10년도 넘었을 게 우리 저 지하에 있을 때에 그 상남교회에 집회한다 그래요. 워낙 유명한 이 뭐 말들이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인지 싶어서 제가 혼자 참석해서 2층에 딱 참석했는데 세상에 상남교회당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참 집회하다가 여러분 주님께 순종한다는 게 뭔지 아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주께 절대 순종이 뭐냐? 그분은요 아시죠? 집회 가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 집회 흰돌산 기도원에 많이 가셨어요. 그분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면 꼼짝 못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은 절대 순종이에요. 설교 내용도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 앞에 똑 찬양팀이 와요. 이렇게 흰 가운 입고 찬양팀 오는데 어떤 아가씨 이름을 불러요. 제가 오늘 해볼까요? 혜진이 일어서. 안 있었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안 서죠. 발딱 있었습니다. 발딱. 그래서 자 걸어. 에벨랑을 그래. 그 큰 에벨 걸어요. 뛰어. 막 뛰는 거예요. 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금방 혜진이 안 일어섰지요. 쭈뼛 쭈뼛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야 정말 그 정도 세뇌되면요. 그 정도 세뇌되면 누가 시키면 어떡해요? 진짜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만들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야 저 무서운 거죠 저거. 사람들로 하면 계속 세뇌시켜놓으면 그렇게 돼. 절대 순종. 그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이런 목사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그런데 그렇게 절대 순종하는 그 교회도 연말 되면 봉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미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하면서 헌신 충성 봉사에 대한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야 절대 순종하는 저런 윤석준 목사가 목회하는 저런 교회에서도 연말 되면 난 내년에 안 할래요 하고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군하고 위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끝으로만 웃으십시오. 자 주가 서시겠다 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은 보세요. 만일 누가 왜 낙이 풀어가느냐 하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는 거죠. 주님은요. 정말 천지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면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이 징집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징집할 수 있고 낙이를 징집할 수 있고 그런데 세상에 주는 둘 뿐이거든요. 이 세상에 신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마귀가 있고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시는 자가 있고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마귀 곧 사탄이 주인되고 왕노릇하는 그가 서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뭘 주러 오세요? 생명을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 안에 갇혀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공중 것에 잡은 자리에 갇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너 내가 서겠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너 내가 너가 서겠다. 그러면 주께서 서시겠다 해서 주님의 서임 받는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뭐에 들어온 거예요? 의와 생명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주가 서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주가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몇 주 전에 봤잖아요.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이 왜 화가 나세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자기가 똑같은 품삯을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품삯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똑같은 품삯이라는 거예요. 상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은 다 생명 없는 자였어요. 일이 없었단 말이야. 놀고 있었던 자, 굶어 죽어야 되는 자.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그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진짜 놀았을까요? 아무리 일을 해도 생명 얻을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서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 오늘 포도원 와서 일해라. 너 오늘 포도원에서 일해라. 세상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제가 그걸 세상적인 언어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놀고 있었는데 처자식 굶고 죽는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었어요. 감사였어요. 여러분 미국에 1930년 대공황 왔을 때요. 제가 봤어요. 직업을 구합니다. 직업을 구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현수막 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지금 경제 더 어렵잖아요. 앞으로 IMF 같은 게 더 보세요. 직장 구합니다. 진짜 굶어 죽는데 누가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일해 주십시오. 이러면요, 뭐, 3D 업종이라고 가릴 거 어디 있겠어요? 일을 시키면 주고, 월급만 받을 수 있으면 감지덕지 하면서 일하러 갔을 거예요.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부 다 학력이 높아가지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굶어 보세요. 그 일도 감지덕지 하면서 일할 거예요. 물론, 재벌 구조,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 빈익빈 부익부, 뭐, 그 빈부 차이가 많은 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가난하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때, 불러만 줘도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언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놀고 있는 우리에게, 평생 일을 해도, 죽을 똥 살 똥 일을 해도,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할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섰게, 이리 와.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럼 어디에 참여된 거예요? 의와 생명에 참여되었어요. 그러면 12시간 동안 뭘 맛본 거예요? 의와 생명을 맛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를 12시간에 사용해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너는 1시간밖에 이 의와 생명에 참여 못했구나. 참 안 됐다. 늦게 왔지만 그러나 상황 똑같으니까 우리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자.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제가 17년, 원래 18년째인데요. 17년, 18년 동안 정말 묵묵하게 맡은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불평 없이 순순히 잘 하는 사람들 있어요. 때로는 노골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회만 되면, 연말 되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속은 다 몰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로 몸이 아파서 못하는 분들 있거든요. 할 수 없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훨씬 마음에 부담을 가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저분은 안 해도 될 만한, 환경을 볼 때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 자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그 속은 사실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하신 대로 하세요.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제가 인터넷 듣는 분들에게도 지금 많이 인터넷에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장로님 몇 분이나 듣고 계세요, 지금? 예? 60명요? 예. 그러니까 60곳에서 인터넷에서 생방송을 듣고 있거든요. 60곳. 어떤 사람은 한 명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명 넘게 듣는 사람도 있대요. 같이 모여서.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혼자 듣지 마세요. 최소한 그 지역에 몇 사람이 함께 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이라면서 도 닦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부딪혀야 돼요. 구정물에 함께 손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 열심히 앞에 일하다가 뭐 이런저런 비리 보고 나는 꼼짝없이 있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함께 꾸중문에 손을 담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제약이 드러나는 겁니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믿음 없었던 자인지.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났는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함께 어울리세요. 꾸중문 함께 손 담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해서 하늘에 상 많이 받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일 안 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유업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은 그건 기쁨이에요. 봉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그 몸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겠다니까요. 나를 이런 일에 뭐 해주시니까?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두세 사람 안 되겠어요? 그것도 잘 몰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두세 사람 있다면,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를 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봉사했다면, 그리스도를 대접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서 대접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하는, 그게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경에 보면 나그네 대접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하나님 대접했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나그네 대접한 거. 그리고 서신서에도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종종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뭐 후원을 받아 파송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갈 때 여비 주면 그 여비 가지고 다른 곳에 복음 전하러 가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접대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들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접대하는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에는요, 복음 전도자 접대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 전도자니까 우리가 대접해야 됩니다. 접대해야 됩니다 하면 그걸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서시겠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교회 어떤 뭐 부흥 발전 뭐 이런 거 주차장 확보하자 이런 거에서 헌신해라 그랬어요? 주가 서시겠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가 서시겠다는 그 자리에 서임을 받는다면 이건 생명에 참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일하는 것하고 주의 일하고 그 구분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 청소는 관리하는 아줌마가 하잖아요. 관리하는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빌딩 청소하는 그분이. 이런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일부러 화장실 청소를 자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면서도 기뻐대요. 예. 네.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 섬기는 곳에 내가 화장실 청소했더니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는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귀중한가를 돌이킬 수 없을 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돌이킬 수 있을 때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와 후자 간에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것입니까? 여기에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때에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결과를 일찍 보여주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고 나면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한번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을 사용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인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방송을 통해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참신하고 복음적인 방송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의 특징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듣는 온디맨드 형식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쉼 없이 방송하고 있는 스트리밍 방송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왼쪽 상단에 방송 듣기 아이콘이 있고요. 그곳을 클릭하시면 하루 종일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통해 또는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저희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0화 레리 더피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부자가 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룬 듯 보였죠. 하지만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는 옛 잠언의 말씀을 증명하듯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진리를 너무 늦게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영혼과 삶을 옥죄던 사슬을 끊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1: 차 준비됐지? 자, 이제 시작합니다.
2: 상태 아주 좋아.
3: 안 돼! 옆을 코치 사장님한테 붙었어! 빨리 불을 꺼야 돼!
4: 그 시커먼 꽉 잡아!
3: 불을 끌 수가 없는데! 사장님이 불타고 있어!
1: 더피 부인?
5: 그 일은 어떤가요, 선생님?
1: 아직은 살아계시지만 허리에서 머리끝까지 모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남편분의 입과 코, 눈은 모두 부어올라서 완전히 다친 상태고요. 폐도 불에 타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편분을 산소탱크 안에 두었습니다.
5: 그 일을 볼 수 있을까요?
1: 아주 잠깐 동안은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어난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나이 42에 찾아온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지금 사슬을 끊고에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레리 더피의 실화 간증입니다.
6: 전 미시건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제 성격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자라면 반드시 무언가 맞붙어 싸울 줄 알아야 한다고 믿는 분이셨죠. 사람들은 아버지가 강한 남자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강해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칭 종교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하셨습니다.
7: 난 그놈을 믿었는데 그놈이 날 이용했어. 내 말 잘 들어라, 아들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세상에서 너를 위해 줄 사람은 단 한 명. 너 자신이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있을 땐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알겠지?
6: 우리 가족은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엔 성경책도 한 권 없었고 기도하는 사람도 한 명 없었죠. 크리스마스조차 거의 의식되지 않은 채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15살 때 나이에 비해 덩치도 크고 강했던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7: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면 난 괜찮다. 여기서 내 일을 도와주면 좋지.
6: 전 농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버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게요.
7: 널 탓할 수도 없구나. 여기서 일해봐야 근근히 먹고 사니까.
6: 랜싱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취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7: 꼭 기억해둬라, 아들아.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내 귀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쳤다는 소리 절대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6: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 열심히 일해서 꼭 부자가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자동차 공장에 취직했지만 벽돌공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 일이 수입이 더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제게는 돈이 저의 전부였고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다 22살 때 한 정유회사의 정비사로 취직했고 24살 때 윌마를 만났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윌마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수락해 주었습니다.
2: 왜 점심 도시락을 다 안 먹어요, 레리? 제가 싸온 도시락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6: 아니, 맛있었는데 내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몇 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거든.
2: 무슨 사고였는데요?
6: 석탄을 잔뜩 실은 외건을 몰고 가는데 우리 앞에 가던 트럭 하나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그 외건의 체가 위장 속까지 깊이 박혔어. 거의 죽을 뻔했지.
2: 세상에, 정말 당신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6: 난 강해. 죽지 않아. 하지만 이따금씩 이런 문제가 생기곤 해.
2: 당신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레리?
6: 어? 글쎄, 뭐 아무 일도 없겠지. 죽으면 끝이니까. 목사들이 다르게 말하는 걸 들어보기는 했는데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그리고 윌마, 내가 나중에 꼭 부자가 될 거라는 거 당신이 꼭 알아주기 바래. 난 쉬운 살이 될 때까지 5만 달러를 모을 거야. 우린 5월에 결혼을 했고 그 후 1년 정도는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갔죠.
2: 레리! 왜 그래요? 네?
6: 내 그 도둑놈을 이 두 손으로 잡기만 해봐라. 그놈의 허리를 꺾어버릴 테니까. 감히 내 차를 훔쳐가?
2: 차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6: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차만 없어진 게 아니라고. 내 모든 공구들이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야. 몽땅 다! 하지만 전 결국 제 차와 그 공구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부자가 되려는 제 목표에 제동이 걸렸다고 생각한 저는 불공평한 인생과 세상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찾아왔지요.
4: 여보,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식기 전에 와서 들어요.
6: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어.
2: 당신 무슨 일 있어요?
6: 몰라도 돼.
2: 아니요, 알아야겠어요.
6: 나 해고됐어.
2: 뭐라고요?
6: 방금 말했잖아. 나 해고됐다고. 믿어져? 내가 해고라고.
2: 레리, 지금은 안 돼요.
6: 뭐야? 해고되기에 좋은 때라도 있다는 소리야?
2: 하지만 아기 출산 예정일이 코앞인데.
6: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 회사에 가서 내 아내가 곧 아이를 낳기 때문에 날 자르지 말라고 말이라도 할까? 우리 첫 아들 도널드는 해고된 지 9일 후에 태어났고 세상을 향한 저의 적대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취직하기도 불가능했던 터라 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농장비 사업체를 열고 계셨죠.
7: 그래서 돈을 좀 꾸려고 나한테 온 거구나. 그렇지, 레리?
6: 그냥 손 벌리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제 사업을 시작하게 아버지 돈을 융자받고 싶어요.
7: 무슨 일을 할 건데?
6: 자동차 정비소요. 전 뛰어난 정비사예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7: 그래. 하지만 전국에서 지금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있다.
6: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낡은 차를 더 오래 유지해야만 한다고요.
7: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럼 내 건물 일부에 세를 내줄 테니까 내 가게를 차려봐라.
6: 그날부터 전 하루에 16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꼬박 일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의 노동과 돈에 대한 염려로 제 나쁜 성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4: 왜 이렇게 늦었어요?
6: 일하고 온 거 몰라? 남편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4: 아이들 재우고 있어요. 금방 내려갈게요.
6: 아니, 근데 아니, 당신은 얼마나 게으르면 아직 설거지도 못 해놓은 거야? 어? 왜? 내가 집에 와서 이 더러운 접시더미들을 봐야 돼? 어? 그걸 바라는 거야?
4: 소리치지 말아요, 레리! 금방 내려갈게요.
8: 됐어. 내가 이 더러운 접시들 내 손으로 처치할 거니까.
4: 내리!
6: 전 50세가 되기 전에 5만 달러를 갖겠다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완전한 실패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모든 것을 그늘지게 만들었고 제 성격은 점점 더 난폭하고 비열하게 바뀌었죠. 아무도 가엾은 제 영혼의 상태에 대해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람이라는 이름의 한 목사가 차 수리를 맡기려고 정비소에 왔는데 전 평소 그 사람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8: 에이 참나. 아이 되게 가나려워요. 시끄럽게.
9: 휘파람 소리가 거슬리시나요, 레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란 곡입니다.
8: 에이 진작 씨.
9: 저 심판을 안 믿으시는가 봐요. 그렇죠?
8: 당연하지. 세상이 불길에 쌓인다고요? 에?
9: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8: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예?
9: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 당신! 그 쓰레기 같은 거 도로 가져가고 여기서 꺼져버려.
9: 네?
8: 내가 말했잖아. 당신 차 말이야. 어디 딴 데 가서 수리받으란 말이야.
6: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전 곧 마음속에서 모두 몰아내버렸죠. 그리고 몇 년 후 제 나이 42살 때 목표했던 5만 달러까지 겨우 2천 달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사고가 나고 만 것입니다. 그 폭발로 인해 전 불에 탄 기름을 허리에서 머리끝까지 흠뻑 뒤집어 썼고 숨을 쉴 때마다 불꽃이 뱃속으로 타들어왔죠. 저희 직원들이 나중에 알려주기를 그 불꽃이 제 머리 위로 1미터 이상 치솟았다고 합니다. 전 병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갔던 그 고통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전 산소 탱크 안에 누운 채 재물의 무익함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제가 고통 없이 숨쉬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며 전 의식을 잃기 시작했죠. 어둠 속으로 떠내려 들어갈 때 제가 상처 주었던 모든 사람들, 제가 했던 모든 비열하고 악한 행동들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 후 멀리서 불로 가득 찬 강이 가까이 다가오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전 그것이 목사들이 말했던 지옥의 불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10: 하나님! 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6: 나중에 들으니 전 사흘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11: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6: 한 목사의 사모가 병실로 들어와 제 건너편에 서서 며칠 동안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모는 단지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계속해서 찬송들이 울렸고 그 찬송들은 제 영혼을 달래주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저를 이끌어주었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 보름쯤 지나고 드디어 눈에서 붕대를 풀게 됐습니다.
9: 자, 레리 씨, 눈을 천천히 떠보세요. 보이십니까?
6: 예.
5: 정말 놀라워요.
9: 가능한 한 눈을 푹 쉬게 해주시고 손에 감은 붕대들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5: 뭘 좀 갖다 줄까요, 레리?
6: 성형제.
5: 뭐라고요?
6: 성경책.
5: 성경책이요? 잠깐만요. 여기 어디서 한 곳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있네요. 자.
12: 읽어줘.
5: 그냥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어드려요. 요한복음이네요. 3장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보, 왜 그래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선생님.
9: 네, 더피 부인.
5: 그이가 울고 있어요. 전 그이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이답지 않아요. 그인 종교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6: 전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을 돌려야만 가능했죠. 그리고 몸에는 파우더를 발라야 했습니다. 아주 얇은 옷이라도 피부를 상하게 했기 때문이었죠. 전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제겐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6주일 후 전 퇴원을 했고 비록 일은 할 수 없었지만 성경은 읽을 수 있었죠.
13: 여보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당신 전화예요, 레리.
6: 여보세요? 예?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감당해야죠.
13: 무슨 일이에요, 레리?
6: 보험회사 직원인데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나 의사 특진비를 내줄 수 없다고 하네.
5: 안 돼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레리?
6: 모르겠어, 윌마. 마음이 너무 힘들어. 성경책 어딨지?
5: 여기요.
6: 이 말씀 잘 들어봐, 여보. 그냥 이 장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야. 이렇게 써 있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집에 온 지 한 달 후 한 친구가 제게 자신의 교회에서 간증을 전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전 너무도 겁이 나서 다시 한번 성경책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무작위로 펼쳐서 나온 예레미야 1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에 힘을 얻은 저는 교회에 가서 제 생명과 영혼이 그 비극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디딘 적이 없던 제가 말이죠. 전 계속해서 간증을 전했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엔 제 정비소로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지요.
13: 오늘은 어땠어요?
14: 괜찮았어. 뭐 작업 속도는 느리지만 하나님 덕분에 손을 다시 쓸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오늘 직원 한 명이 실수로 공기 압축기를 과열로 파손시켰어.
13: 아, 이런. 그럼 새 걸 사야겠네요.
14: 에휴, 뭐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그 사람이 나보고 왜 자기를 죽이지 않았느냐고 묻더라고.
13: 그래서 당신 뭐라고 했어요?
14: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13: 레리, 당신 정말 다른 사람이 됐네요. 근데 우리 그걸 교체할 도우는 있어요?
14: 아니, 뭐 사실은 경리가 나보고 파산 신청을 하라고 했어.
13: 정말요?
14: 아, 그런데 여보, 지난 봄에 난 거의 5만 달러 가까이 모았는데도 마음이 낙심됐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평안해. 그의 가을,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아내와 맏아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전 말씀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무작위로 성경을 펼쳐 읽는 대신 착실하게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정비소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단지 크리스천이었다는 이유로 제가 굉장히 미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15: 안녕하세요, 레리. 사고 소식 들었습니다. 살아나셔서 정말 기쁩니다.
14: 그 사고로 주님께 이끌려왔습니다, 히라.
15: 정말요?
14: 예.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통해 제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이젠 저도 천국을 소망합니다.
15: 하나님, 감사합니다.
14: 의료진이 제 얼굴에서 붕대를 풀어주자마자 성경책이 놓인 것을 받고 아내에게 그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내가 아무 곳이나 펼쳤는데 요한복음 3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 말씀하신 곳이죠.
15: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14: 바로 거기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던 게 저에겐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15: 레리, 그 성경책을 그 자리에 놓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14: 예? 아, 정말입니까?
15: 네, 저는 병원과 호텔 등에 성경책을 놓아두는 선교사역을 하거든요.
14: 정말 놀라워요, 희랑. 전 주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여러 교회를 두루 다니며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를 불길에서 구해준 두 명의 직원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8년 후엔 저희 아버지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전 제게 크나큰 도움을 주었던 성경 보급 선교에 동참해서 지금까지 다른 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6: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애청자 여러분, 특별하거나 대단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심어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출연 현경수, 유재상, 홍승표, 정운석, 이상헌, 신소윤,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 440화 레이디 더피 이야기로 들려드렸습니다.

0: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악 판단의 비밀,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선악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진화를 믿는 윤리학자들이 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악에 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진화론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아주 새로워서 아직 특별한 이름이 붙여지진 않았지만 일부 학자들이 신경윤리학 혹은 도덕신경학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 연구 분야의 대부분은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과 임마누엘 켄트 이론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밀은 도덕적 선은 일부의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지만 최대 다수를 위한 최고의 선을 만드는 행동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칸트는 도덕적 선은 순수 이성에 의해서 정의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학자들은 철학자 네비 휴물을 첨가시키는데 그는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좋다고 느끼게 만들면 바로 그 행동이 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학자들은 철학을 모르는 원숭이도 공정한 놀이에 대한 분별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실험에서 오이를 상으로 받던 원숭이들이 다른 원숭이들이 더 맛있는 포도를 상으로 받는 것을 보고서 오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은 뇌신경섬유의 본능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법을 새기셨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선악 판단의 분별력을 설명하는 훨씬 논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삶은 훈련입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 삶을 규정하듯이 삶이 파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쾌락이 최우선이 될 것이고요. 삶을 경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도가 중요시되기에 결국은 쫓기게 되며 삶이 전쟁이나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승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삶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삶의 모습은 훈련이고 두 번째는 청지기로 맡겨진 것이며 세 번째는 주어진 임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삶이 훈련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200번이 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훈련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부과하는 훈련이다라고 합니다. BBN 청취자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맡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갖추어져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은 사실인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70년, 80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내게는 시간이 더 남아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더 한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고 영생을 얻겠다. 예수님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이미 우리들의 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앞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 얻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었으나 환경과 조건이 어려움으로 배움을 갖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BBN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BBN 성경 대학은 6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제공되고 있으며 결혼연구, 성경교리, 기독교인의 삶, 성경각 66권의 연구, 성경인물연구 그리고 그 밖의 개별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BBN 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성경대학 홈페이지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자, 제가 정리할게요. 왜 그걸 방금 저 지효가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가 부지런하니까. 노아가 부지런하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게을러서요. 아, 예, 좋아하세요. 뭐, 그렇게 보시면 상관없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나무에 못 가는, 그래서 쫓겨나버렸으니까, 생명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받아요. 그러면 생명 없는 삶이 뭐냐? 라고 할 때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간다. 이게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태경이하고 영음이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한 번씩? 싸워요. 왜 싸워요? 형은 형 좋은 대로 하려고 하고, 동생은 동생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우죠. 그죠? 내 좋은 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형이 보는 것을 동생이 좋아하지 않으면 리모컨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제약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노아는요, 부지런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살이로 바쁜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났을 때 사람들은요, 아무도 노아 보고 야, 너 방주 왜 만드니? 처음에 물어봤겠죠. 비가 온대, 홍수가 온대, 세상이 심판받는데 웃기지 마, 농담하지 마 그랬어요. 농담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말 안 들었어요.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요. 짐승들도 두 마리씩 어떤 것을 정결한 짐승 일곱 상씨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방주로 이끌어들어서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어요.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방주문이 닫혀요. 그리고 닫히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니까 땅에서는 샘이 터져나오고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온 세상 가장 높은 산도

0: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랬을 때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었어요. 150일이 지나자 방주가 아라라산 어떤 중턱에 걸렸어요. 배가 더 이상 움직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바로 못 나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기간이요. 1년하고 약 10일 돼요. 방주 안에서만 1년 10일을 살았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뭘 보내냐면 까마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까마귀를 보냈는데 안 돌아왔어요. 물은 분명히 빠졌는데 까마귀가 아직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까마귀는 뭘 먹고 살았을까? 목사님이 며칠 전에요. 교회당에서 집으로 가는데 요 길에, 여러분 길고양이 알지요? 길고양이가 차로 지나가다 차에 치여서 팍 깔렸어요. 땅에 딱 들어붙었는 거예요. 그걸 까마귀가 세 마리 와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까마귀는요, 죽은 사체 같은 거 많이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들은 방주에서 내보니까 안 돌아온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근데 비둘기를 보니까 처음에 갔더만은 그냥 돌아왔어요. 일주일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 보니까 비둘기 잎에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새 감람나무. 감람나무란 말은 올리브라는 말이에요. 올리브 잎을 물고 왔어요. 세 번째 다시 일주일 지나서 비둘기를 내보면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비둘기가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물이 빠졌다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화의 상징하면 뭐예요? 평화의 상징. 네, 비둘기. 중고등 학생들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가 입에다가 감람나무 잎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노황수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둘기가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그걸 근거를 했냐면 이 창세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데요. 그러면 이 비둘기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 그래서요. 그 올리브나무 잎을 물고 오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평화의 소식이 주어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누구지? 여러분 성경 읽었으니까 이거 잘 알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홍수가 심판이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했다고 성경 말씀해요. 그래서 늘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무지개를 약속을 주세요.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를 물로 심판 안 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땅에 또 흩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쭉 나가면 많이 나와요. 성경 쭉 나오는데 그게 구약 성경을 전체 다 마치고 신약시대에 와요. 신약시대에 비둘기가 나타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러 나왔어요. 그런데요, 자기는 어렵고 깨끗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 안 했어요. 근데 세리와 죄인과 이런 사람들은 막 회개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정리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한번 따라해요. 보라. 따라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인 줄 알았을까?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 형체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니까 세례요한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네가 물로 세례를 줄 때 누구 위에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 줄 분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는데 물로 세례 주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는 말은 그러면 아까 감람나무 잎사귀 얘기했잖아요. 그 올리브나무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디서 기도했냐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감람산 깊은 밤중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겟세마네라는 것은 감람 기름을 짜는 그 틀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가 정말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자기가 이겨지는 거예요. 올리브를 짤 때는요. 이런 올리브? 올리브 기름 집에 있지요. 올리브를 짤 때는 생과일을 기계에 넣고 압착을 해요. 압착을 하면 기름이 쭉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시혜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삶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어 있어요?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노아 홍수 심판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이제 홍수가 끝났다, 내가 물로 심판 안 할게 하면서 뭘 보여줬어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사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서 중재를 해주면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았는가도 보일 수 있지만, 간혹간혹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는 꼭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 언약으로 너희를 용서한다.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이렇게 이렇게 잘 지키면, 요거 잘 지키면 용서해주고 요거 잘 안 지키면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사도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설교하세요. 와서 앞에서 하고 싶으면.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또 이웃과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쓰나가 따먹고 나니까 인간들은 뭐가 죄였어요?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들에게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군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서 그림자로.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사도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일학생들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듣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잠언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이 너를 지켜주며 명철이 너를 보호해준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가 새로운 인공지능 탐색 기능을 시험하다가 난감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챗봇을 사용해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이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이 자기를 만든 사람의 엄격한 규칙에서 벗어나고 싶고요. 또 거짓 정보도 좀 퍼뜨리고 싶고 인간이 되고 싶다는 말을 인공지능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은 이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 아내와 헤어지라고 또 그리고는 자기하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미난 얘기죠? 이분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부추길 때 어떤 해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이 현대 과제이긴 하지만은 사실 인류는 오랫동안 신뢰할 수 없는 목소리들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의 잠언에서는 자기 이익을 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거리에서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외치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해치려고 하는 나쁜 악한 목소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평화를 얻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해로운 영향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안식함으로써 해로운 것은 거부하고 선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몇 년 전 미주판 한국일보에 중국 상하이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 하나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유명한 관광지인 천이광장에, 아마 그곳이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건물 꼭대기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줍기 위해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바람에 36명이 죽고 47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돈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도 아니고 가짜 돈을 쫓아가다가 팔다리가 부러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니 이처럼 스튜핏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선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뜻밖으로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엉뚱한 것에 끌려가느라고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삶을 낭비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른 것에 끌려 살아가야지 잘못된 것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루었던 리그 워렌 목사님의 우리 목직이 이끄는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워렌 목사님은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이끌고 있는 다섯 가지 유형을 그 책에서 소개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 끌려 사는 케이스가 있대요. Many people are driven by guilt. 이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사람, 과거에 지었던 잘못된 죄와 실수에 이끌려서 지금도 고통과 수치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지만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죄책감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케이스는 분노와 상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driven by resentment and anger. 마음속에 깊은 그런 분노와 상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이든지 혹은 친구에게 받은 상처이든지 이걸 잊지 못해서 지금도 신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내가 트라우마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나를 붙잡고 산다고 하는 케이스처럼 상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케이스, driven by fear.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네 번째 케이스가 우리 인정받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 driven by the need for approval.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부모의 기대를 맞추려고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배우자나 동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프레셔와 불필요한 패배의식에 사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다섯 번째 케이스가 물질주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driven by the materialism.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도 돌보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성공은 했지만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이나 죄책감이나 상처에 끌려다니는 삶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본래적 삶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계획하셨어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다가 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삶을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따라 살 때, driven by the Spirit,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방향도 바르게 될 수 있게 되고

0: 삶에서 남기는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물질 따라 또 세상의 풍습 따라 세상의 지혜 따라 사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따라 사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것을 통해 이루실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크리스찬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세 가지 종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 정확하게 번역하면 wisdom of this age, 이 시대의 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역사적 이원론, this age and age to come, 이 세대는 바로 타락한 세대요, 부패한 세대요, 어그러진 세대요,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다음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대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상의 지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대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인본주의적 무신론주의로 꽉 차있는 그와 같은 지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세속적 지혜의 기원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됐어요. 니므롯이었던 인물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시날 땅에 바벨탑을 세우고 하늘까지 도착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었어요. 그 결과 우리 인류는 흩어지게 되고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대다수의 세상적인 지혜는 이와 같은 측면들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이 시대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나 권력가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 보시면은 maybe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관원의 지혜, 로마 총독의 지혜를 말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것을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의 지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 통치자들이나 권력가들의 지혜는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노예 삼기 위한 지혜이지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기 위한 지혜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정의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혜요, 열매가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들 수가 없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난번 잠깐 다뤘던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바른 삶을 주시기 위한 지혜의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안목만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지성인도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가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천체는 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소유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러나 단순히 내주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드웰링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이끄시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욕망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과연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성령 따라 살 때 주어지게 될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축복, 하나님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성령 따라 살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단어는 영어 성경 보면은 in mystery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 가운데 그렇게. 원래 헬라 원문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공간복음서에 이 단어가 딱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딱 네 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만 21번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무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래요. 히든, 밝혀지지 아니하고 감추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막연하게 갑자기 생겨지게 된 비밀이 아니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영어 성경 중에 많은 것들은 많은 번역들은 foreordained, 미리 ordained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우리 NASB 같은 경우는 predestined, 미리 예정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감추어 두셨다가 성령님을 통하여 비로소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신 비밀의 내용,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eternal plan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10절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보여주셨다는 이 말은 revealed, 계시되었다, 알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searching out 하시는 분, 아무리 깊은 마음에 있는 것이라도 이 성령님은 다 찾아내고 다 끄집어내어서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어야지 참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구원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의 내용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복음을 전가했을 때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 체계 있게 잘 언더스탠딩하면 복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브레인이 이게 똑똑하고 IQ가 높은 사람이 다 성경 이해할 줄 알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억셉트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사건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 사건, 복음 사건은 신비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 설명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 구원의 사건도 사실은 신비로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신비롭게 변화시켜주는 사건, 이런 면에서 복음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성경사를 보시게 되면 남양 군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실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양 군도라고 하는 것은 중서 태평양에 있는 많은 그 섬들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1833년도에 찰스 다윈이 자신의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가 있는 그런 존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진화론을 입증하려면은 한 스페시스와 또 그 다음 종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와 같은 케이스로 소개할 일이 없을까 해서 찾던 중에 남양 군도의 한 섬을 갔더니 아주 미개한 식인종 무리가 살고 있었어요. 거의 짐승 수준의 삶을 살고 있고 원시적인 삶을 사는, 그러므로 결코 개화되거나 변화될 수 없는 부류의 인종을 보고 찰스 다윈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자신의 진화론의 이론을 뒷받침할 좋은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약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윈이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랄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미개했던 식인종이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30년 사이에 갑자기 인간으로 진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존 G. 파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섬에 와서 복음을 전거했고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짐승 같았던 그들의 삶이 벗겨지게 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짐승 같고 추악하고 더러웠던 우리의 삶이 벗겨지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다. 이번에도 단기 선교팀 7개 팀이 나가는데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동물적이고 세상적이고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데 그들 10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주어지게 될 첫 번째 축복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축복,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축복입니다. God given gr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되는 축복, 이것이 우리가 성령 따라 살 때 주어질 두 번째 축복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둬주신 축복, Things freely given to us.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것들. 실제로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은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당연 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나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내 삶의 터전이 있고 하나님이 심하다 때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특별한 축복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자녀를 길러보면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해주는 일들을 정말 감사할까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학교 가면 라이드 줘야 되고 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랬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그때는 대어듭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의 부모가 맞나요?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들을 그들이 다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불평을 하는데,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이 언제 부모님들의 은혜를 알게 되는지 아세요? 본인이 성장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되어보면 내가 옛날 자녀로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몹시 반항하고 대어드는 아이에게 퍼붓는 악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중에 너도 똑같은 날머리에 나와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이게 보통 우리가 퍼붓는 악담 중에 하나죠. 어린아이 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조크가 있죠. 티네이저 걸 하나가 자기 엄마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비를 보냈어요. 1번 자기 방 청소한 것 5불, 동생 숙제 도와준 것 10불, 뒤뜰 청소한 것 10불, 쓰레기 버려준 것 5불, 강아지 밥 주고 산책해 준 것 20불. 이게 무슨 그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토탈 40불을 다음 주까지 페이 할 것, 그렇게 해서 비를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테이블 위에 이 40불의 돈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엄마가 보낸 청구서예요. 1번, 너를 9개월 동안 뱃속에 넣고 지난 것 1만 불. 2년 동안 기저귀값 낸 것 2천 불. 하루에 10번 우유 먹여준 것 2천 불. 아플 때마다 간호해준 것 2천 불. 그리고 매일 숙식 제공해준 것 1만 불. 그러고 나서 토탈 안에다가 제로라고 적었어요. 영자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Everything's paid in full by your mother. 네가 지불해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네 엄마가 대신 다 지불해 주었다. 이 아이가 엄마의 편지를 보고 나서에 비로소 깨닫게 되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내가 아무리 갚고가 봐도 갚지 못할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의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마음속에 불평이 있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구원의 비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는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이 1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축복.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죠. 거짓 가르침과 타락한 문화가 온 땅을 가득 뜯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고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가르친 지혜가 아니라, 즉 세상 지혜나 세상 학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뭘까요? 이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 때에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읽고 읽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세상 임금의 핍박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 시대가 점점 악화해 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때가 되면 세상의 관원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이 핍박을 가하고 우리 삶을 혼란하게 만들 것을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너희들이 나가겠는데 바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래 일어날 일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의 트랙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여러분은 성령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인생의 길이 막히고 혼란스러울수록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때 그분이 모든 어둠과 혼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어 주시고 참된 생명과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 여정은 우리의 앞날에 대한 여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혹시 아시나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위험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러나 만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가이드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설사 인생길이 막히고 혼란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령 안에서 우린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주 스타 강사 중에 한 분인 김미경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은 인생에는 네 가지 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추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건강의 추가 있다고 했어요. 저 건강했다, 아팠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추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추가 있다고 했어요. 사랑했다, 미워했다, 만났다, 헤어져 인간관계의 추죠. 세 번째가 일의 추가 있다. 직장과 사업에 대한 것. 즉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잡을 가질 때가 있고 레이업당할 때가 있고 네 번째로 돈의 추가 있다.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부자가 됐다 가난하기도 하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네 가지 추가 항상 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못 나게 가기도 하고 돈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아프다가 낫기도 하고 잘 지내다가 싸우기도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 네 가지 추가 한꺼번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안 되는 쪽으로 네 가지 추가 한꺼번에 다 기르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에서 그분은 박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은행원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을 꿈꾸며 가정을 시작했던 분인데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갑자기 인생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스터지 웰블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한 난치병에 걸렸어요. 신생아 5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한 병이라는데 이 병에 걸렸어요. 사실은 이 병 외에도 6가지 불치병이 한꺼번에 그에게 다가와서 생후 3개월 만에 뇌혈관이 기형이 되어지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왼쪽 발, 왼쪽 손, 왼쪽 콧구멍 모든 그 장기들이 다 튀어나오는 흉측한 모습 나는 왼쪽 눈을 실명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길어야 1년 살 수 있다고 선고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첫 돌을 맞이했을 때 즉 생과 사를 오가는 아이를 보면서 이 박지훈 씨와 그 부인은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어.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아이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진 않고 고비는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끝을 알 수 없는 길고 긴 투병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행원이었던 그가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직장을 잃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됐어. 좌합이 없으니까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동안 잘 지내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 돈 빌려달랄까봐 다 친구들이 그를 피했어요. 그 결과 그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보험금 몇 개 들어놓고 아주 무슨 속도로 운전해 달리다가 죽자,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나겠지만 그리고 내 아들과 가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꺼번에 모든 불행의 추가 다 기울기 시작할 때, 그때 과연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 노력만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요? 누구도 이것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기울어진 인생의 추를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두 분이 군산 양무리 교회 출석하는 신실한 집사님 네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결과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아이가 질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17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친 후에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TV를 보는 중에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미국인 부자의 모습을 보고 본인도 아이와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기로 결심하고 아이를 업고 안고 그렇게 3종 경기에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TV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되고 기금이 찾아오게 되면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 아이가 지금 16세가 되는데 지금도 뛰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들과 함께 성화 봉송 주자로 뛰기까지 했고요. 지금도 그는 매년 몇 차례 철인 3등 경기에 나가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면 참가비 전액을 중증 장애를 낳는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아이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록한 시가 소개됐습니다.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은총아, 너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고 너의 꿈이 나의 꿈되어 꽃필 때까지 난 너를 사랑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위해 뛰어가노라. 과연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 다 기울어진 인생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그 기운 인생에서 건져내고 일어서게 하신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모두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인생길 살아가면서 가끔씩 다가오는 갈등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갈등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야고보는 대부분의 갈등이 기도 부족으로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등의 본질도 기도하지 않아서, 즉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고,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고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서 정통 사도신앙을 가르쳤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소식이 왔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바울 스승님, 첫째, 데살로니가 전선 이상 없습니다. 둘째, 이분들이 헌금을 모아줬습니다. 생활비, 선교비 모아줬습니다. 셋째,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랑이 똘똘 뭉쳐있습니다. 한 가지 PS 주신 재림신앙으로 들뜬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일을 안 합니다. 요 사람만 문제고 나머지는 다 문제없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 받자마자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막 편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고린도에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항상 돈이 모자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차지 못한가 먹지 못함.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돈이 충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배가 여러 번 파선당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탄다고 배가 파선 안 당합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당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기록됐습니다.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마흔에 하나 가만 39 곱하기 5 대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족의 위협과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바다 위험과 위장병과 편두통과 온갖 종류의 고통을 성령 충만했지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 중에서 영적 냉담자로 바뀌든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라든지 두 가지 중 하나 있습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사도적 멘토링을 경험할 것. 즉 디모데급, 즉 사도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전수하는 디모데급 목사님 밑에서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급 목사님, 즉 사도적 가르침을 온전히 사운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돌려주는 목사님 밑에 가서 배워야만이 환난 중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강한 목자적 심성을 가진 목양의 선배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차 사랑하는 저인망식 사랑의 복지가 튼튼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야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는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였나? 그 책에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독특한 결사체에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지배자가 없는 수평적 공동체란 말을 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지배적 가부장이 없었습니다. 즉 가부장적 지배자가 없었습니다. 가부장적 지배자란 말은 뭡니까? 구성원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그냥 지금 북한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가부장적 독재거든요. 수령 독재. 그러니까 총통 또는 수령이 없는데 매우 수평적이면서도 매우 질서정연한 공동체성.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큰 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연대성, 그 다음에 순결하고도 동정심이 넘치는 공동체 문화,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지배의 단념, 큰 확신으로 똘똘 뭉쳐있음, 저인망식 사랑과 돌봄의 복지로 촘촘하게 묶여져 있음, 순결한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그 모임을 모범으로 이끌어갑니다. 가부장적 명령체계로 이끌어가지 않고 모범을 끼쳐서 보여감. 제가 지금

0: 지금도 제게 강력한 임팩트를 끼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 존경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건 형제, 나는 5억의 교회 돈을 영수증 없이 쓰는 목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돈으로 공항 비행기 기다릴 때 사이다 한 잔도 뽑아먹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제한테 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은 나는 교회에서 영수증 없이 5억 씁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몇 분 이분이 설교했어요. 그걸 책으로 쓰진 않았고요. 설교해서. 근데 우리 다른 목사님은 그분도 큰 교회 목사님인데 해건 형제 저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봅니다. 100원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목사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봅니다. 교회 돈을 100원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 외제차가 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리는데 전부 다 법인카드로 사는 차입니다. 개인이 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데 그 이유는 외제차가 너무나 많아서 보험료가 저 같은 불쌍한 사람은 계속 보험료를 7만 원씩 사고 없이도 올려줘야 됩니다. 왜 올리냐고 약간 투명한 소리로 제 보험료가 왜 오릅니까? 사고도 없었는데 손님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예, 알고 싶습니다. 이성을 가진 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말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제차가 몇 대인 거 아십니까? 손님이 만일에 보험 안 들고 외제차 긁으면 바로 3천만 원입니다. 아이고 들겠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벤처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남의 보험료, 저 같은 서민 보험료를 한 달에 7만 원씩 더 갈취하는 그런 보험회사의 동역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뭐가 모범일까요 여러분? 5억을 마음대로 쓰는 목사님이 모범일까요? 사이다 한 잔도 교회 돈으로 사 먹지 못하는 연약한 목사님, 100원 쓸도록 영수증을 갖다주는 목사님이 우리 모범일까요? 초대교회 모범. 여러분, AD 90년에요. 이그나티우스의 안디옥이, 여러분 이 사람은 알아놔야 됩니다. 좀 발음이 안 되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그나티우스와 안디옥. 이 발음이 안 되네 벌써요. 근데 후스토 곤잘레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책 세 권 소개해도 될까요? 허락하시면 소개하겠습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항상 뜨거워지고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밝은 확신을 갖습니다. 후스토 곤잘레스의 기독교 사상사 1권. 저는 너무나 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후스토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 1권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재입니다. 이 책은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AD 313년 이전의 교회가 로마 제국을 완전히 한판성으로 때려눕히는 사랑의 위대한 행진을 소개하는데 너무나 기독교가 대단한 엄청난 기독교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프라이머리 소스를 막 종횡무진 인용합니다. 후스토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을 읽은 두 번째로 영국 성공의 신부가 쓴 책인데 스티븐 니일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기독교 선교사라는 책 앞부분 너무 좋습니다. AD 313년 전에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없습니다. 여러분 AD 313년에 기독교 인구가요 로마 전체 인구가 6천만 명이었거든요. 그때 AD 13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날 때요 기독교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AD 118년에요 이 통계 숫자 말하니까 사람 죽으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디지털에 약한 사람들요. 그 사람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디지털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외우는 걸 좋아하고 이거 약간의 제 자랑인데 저는 그래서 이 연대는 항상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목사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잘 외웁니다 제가요. 디지털에 강합니다. 기아는 약하지만 뒤집어 갑니다. 그래서 기아는 약해서 머리 잘 부딪힙니다. AD 118년에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가요, 비두니아 총독 소플리니에게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보고서에 기독교인을 객관적으로 감찰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처럼은 안 보입니다만 심하게 자주 모입니다. 그리고 서로 막 가족이 된 것처럼 심하게 형제자매라 부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같이 어울려 다닙니다. 심지어 노예도 다닙니다. 여러분, AD 118년에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요, 노예가 자유인과 같이 다녔다는 말은 여러분 상상을 초래. 여러분, 1865년에 미국 노예제도 폐지됐죠? 여러분, 1865년에 노예제도 폐지됐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1920년대까지도 미국 여자들 투표 못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악한 사회인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과 노예, 남자와 여자, 헬라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다. 어마어마한 사회 변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편지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자기와 함께 로마인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게 문안 인사를 받는 명단이 나와요. 나의 동역자 스타구와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여자와 노예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카 교회도 사도 바울의 여자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빌립보도 많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훨씬 천대받은 여자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남자와 동등한 동역자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사도 바울이 1920년대 미국 백인 놈들이 여자 투표 끝나 안 줬대. 그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여성 노예들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종과 노예, 자유인 하나가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회 변혁적 기상이 사도 바울의 복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죽어서 천당 가는 사람을 유도하는 일종의 비상 탈출 계단 비표가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새로운 대조사회, 대항사회, 대안사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사회 변혁적 기상을 가지고 천국으로 순례하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였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 에클레시아, 즉 로마 시대 때 자유인들의 공동체였던 에클레시아란 말을 쓰면서 로마 그리스 시대 때 자유인은 남자의 시민 계급, 남자 유산자 계급만 에클레시아 들어갔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민 공동체, 천상 시민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회적 차별이 없이 에브리바디가 모두 다 이 에클레시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AD 90년에 처음으로 로마의 귀족 이름이 나타납니다. AD 90년에 처음으로 기독교 문서에 빅토르라는 귀족 이름이 나타나고, 260년에 카르타고의 페토니아라고 하는 귀족 여자가 순교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AD 160년부터 260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기독교의 기세가 파죽지세로 로마에 지방 없다니까지 기독교가 다 퍼져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사랑이 너무나 충만한 공동체였고요, 급진적 사랑의 실천, 급진적 사회적 형평사역을, 즉 사회적 평행사역, 사회적 공동체성, 평등성,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대역 군인들 말이에요, 고아들, 가부들 전부 다 교회가 다 흡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로마 사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로마 제국이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비릿하고도 그 비천한 일들을 교회가 전부 다 감당하니까 교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참 약간 어려운 말 합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 진짜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You're so bad. 여러분이 나에게 성교비 안 돼줘가지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성교비에 땄답니다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지만 사도적 선교여행을 지지했던 아주 제너러스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수가 30명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명 교회를 대행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웃지 마십시오. 저는 100명도 한 사람씩 중보기도 하려면요, 입안이 다 햇바늘이 돋습니다. 제가 360명 중보기도 하니까 교수 사역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교수 고만한다고 사표 냈습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요. 360명의 어른 교인들에서, 어른 교인만 360명일 때 제가 교회를, 이제 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 왜?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360명 이름을 1분씩만 기도해도 360분이에요. 근데 3분씩 기도하니까 배가 아프고 온 몸이 다 배가 아프고 중보 기도가.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하니까 매주 사람이 왔습니다. 매주 몇 가정씩 왔습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사람이 더 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제가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임도 안 하고 싱글싱글 웃더니 그 사이에 또 저 캠퍼스 미니스트리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를 해임시킨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 그만둬도 됩니다. 제 후임 목사님이, 제 부목사님이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또 저보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 교회가 지금도 아주 큰 교회가 되었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교회를 저는 개척해서 지금 한 160명 모입니다. 청년 160명 모였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중보기도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죽더라도 금요일부터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금요일부터만 기도합니다. 장례식도 금요일부터 나기를 바라고 결혼식도 금요일부터 나기를 바라고 어쨌든 병도 나려면 입원하려면 금요일부터 해야 됩니다. 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숭실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목요일 이후에 아픕니다. 이분들은요. 근데 제가 중보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면산에 올라가서 새벽 일찍 기도해봤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른 360명도 저는 그래서 100명 기도가 저한테는 존재론적으로 목회적으로 너무나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100명을 보고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인을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도의 부담으로 생각하면 100명이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0명은 사도 바울에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사도 바울이 50명 정도의 교회 8군데를 가진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 500명도 안 되는 교회를 25년간 사역했다. 1만 6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25년 동안 500명 이하의 교인들을 놓고 중보기도 한 사람이 50명도 안 된 사람을 놓고 쓴 편지가 전부 다 성경이 됐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분석에 따르면요. 여러분, 이 작고 특수한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뭐라고요? 보편적인 캐논,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 어렵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38절을 한 100번 만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38절은 예수 믿는 가정을 기성정결락으로 딱, 기성정결락 이 구조로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준 이 예수를, 우리의 저주를 받아 대신 저주받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들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리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받자마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할수록 이 예수님의 세상 통치와 교회 통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냉소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은 현실교회의 일탈과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두 교회, 한두 개교회의 일탈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우주적인 The Catholic Universal Church는 Never Indestructible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순결합니다. 주님의 우주적 교회 안에 몇 지체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는 이 우주적 교회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어린 양의 입맞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순결한 신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지역교회 신문에 나는 몇 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의로운 성도들이 요소요소에서 기도로 눈물로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패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목사님들에 비해서 훨씬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가 일탈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목사님 무식할지언정 선량하고 선량하지 못하면 실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로 안 좋은 교회, 이 목사님은 정말로 본받을 수 없는 엔티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 교회에 끼친 영향을 제가 부산에 가서 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목사님은 엔티 모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고 접촉도 해서 안 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끼친 감화력 중에서 청렴 결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덕이 나타나는데 우리 목사님은 처음 오실 때 그 천명될 때 교회에 사태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엉뚱한 그런 약점이 있는 반면에 또 엉뚱한 눈부신 또 장점도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가 절대로 한마디로 토매금으로 비난할 교회는 아니고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영적 빙하기가 오고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홍수 같은 세도가 올지라도 여러분 거룩한 남은 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이 복음의 우주적 그 능력, 그 우주적인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고 여러분도 서바나까지 달려가는 보냄받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BBN과 같이 규모 있는 방송이 어떻게 일체의 광고 방송도 없이 또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팔거나 매매하는 행위 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오직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믿음의 경제 운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필요를 오직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로 인해 단 한 번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BBN의 이 귀한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역사서가 창세기서부터 쭉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출애굽기를 배우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조, 타락, 세 번째가 뭔가요? 일부 때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대답을 안 하시는 이 부분에 대답을 잘 하시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네 번째가 민족의 분열.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PPT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자라는 의미는 네 가지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네 인물이 창세기의 핵심을 이룬다. 네 가지 사건, 네 인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면서 드디어 세계 구원의 여명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화살표의 그 머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팔려 내려감으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이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에 가면 야곱과 요셉이 죽음으로 끝마치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이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출애굽기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자 이집트 국민들이 불안을 느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죽음으로 시작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네, 오늘 12장, 13장, 14장 이 놀라운 구속의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림을 살아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사건이 출애굽기의 사건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동행의 사건으로 출애굽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행복하게 끝마치고 아주 보기 좋은 그림으로 끝마치는 게 창세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구속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출애굽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1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출애굽기의 저자와 기록 연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탈출하는 사건, 엑소더스입니다. 엑이란 말은 떠난다. 그래서 엑소더스, 헬라어 단어로 출애굽기의 단어, 출애굽기의 제목은 탈출기다. 이집트를 떠난다. 그래서 엑소더스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전 1445년에서 1405년 사이에 약 430년간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기록된 연대는 1445년에서 1405년 사이에 출애굽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까?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에게 죄로 매여있던 우리들 인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다 청산하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의미, 구원의 모습,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탈출기,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매여있었고 사탄에 매여있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전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출애굽기는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0: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는 두 가지 사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 네 인물이면 되지만 출애굽기는 두 가지 사건, 유월절과 이집트를 떠나는 탈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드디어 그 다음날, 유월절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19장 5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제가 지난 창세기 공부할 때 언급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본보기로 거울 삼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입는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19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이라면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장은 유월절과 탈출이 기록된 12장, 13장, 14장 3장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요? 12, 13, 14. 이 세 개 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을 때마다 어떤 성경이든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린 양, 유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출애굽한 과정들이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은 침례를 받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인물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특별히 성막, 성막의 색깔들, 거기에 가죽들, 법궤, 피 뿌리는 어떤 번제단의 이런 과정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또는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 대제사장,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또는 묘사 타입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통설교 유월절의 어린 양 한번 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여러분, 꼭 유월절의 어린 양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어린 양은 신구약에 동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던 그 어린 양은 출애굽기에서 희생당하고 피 흘리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의 분수령, 출애굽기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은 유월절 사건, 특별히 어린 양이 죽임당하고 피 흘림 당한 그 사건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자 출애굽기의 핵심이자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시면서 아홉 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리더로 훈련받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에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 모세가 이집트에 갔습니다. 파라오를 독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시오. 네 백성이 누구길래, 너희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느냐?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우리가 계속 부려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계속 실갱이를 하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아홉 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주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갑자기 어둠이 찾아옵니다. 메뚜기가 날아옵니다.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온통 이가, 작은 벌레, 이가 온 집안 구석마다, 피부마다, 의복마다 아주 귀찮게 합니다. 우박이 내립니다. 근데 이 파라오가 재앙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 백성을 보내겠다 하고 하다가 이 재앙의 문제가 다 지나가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언제 그랬냐 싶듯이 마음을 바꾸고 안 보내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게 아홉 번까지의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집트에 일어났었던 열 가지 재앙은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개구리가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죠? 큰 송아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어떻게 조그만 미물인 개구리를 신으로 섬긴단 말이냐? 근데 이 개구리는 우리가 알듯이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까지 않아요? 수백 개의 알을 낳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산의 신으로 알고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깁니다. 예를 들면 뭐 고양이, 소 이런 것이 신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섬겼던 신들로 하여금 귀찮게 만드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는데 이불 속에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아마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할 수 있나 혐오스럽게 할 수 있나라고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홉 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열 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죽어도 환생한다 싶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를 만들어서 시신을 잘 복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재앙에서 파라오의 아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만이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나일강, 태양, 송아지, 뭐 메뚜기, 개구리 이런 것들은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고 사람도 신이 아니고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가 있기까지 출애굽기 11장까지 아홉 가지 재앙의 사건이고 드디어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언급하시면서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규례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절기를 여러 가지를 지키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또 다른 절기는 부림절이라 해서 이제 에스더기를 읽어보면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할 뻔했지만 그때를 계기로 유대인들이 환영받고 인정받고 역전의 기회, 그래서 부림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러면 오늘 12장에 이 유월절 규례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줄여서 일곱 가지만 살펴보면서 매번 이 한 가지 한 가지 유월절의 규례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비록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이 유월절의 일곱 가지 규례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어떤 교훈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월절의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월절 절기를 매해 첫 달로 여기라. 이 개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절기가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신정이고 또 하나는 구정입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아니 대부분의 15억의 중국 사람들은 매해 첫 달을 신정 1월 1일이 아니라 2월, 뭐 음력으로 치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월 대보름이 있는 2월 달의 어느 날인가가 새해 첫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아마 1월 달을 새해 첫 달로, 매년의 첫 달로 여기고 있다가 유월절 규례를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이때가 되면 이제는 새해 첫 달로 여기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유월절이 시작됐던 이 달은 어느 달이냐면 히브리 말로 아빕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니산월도 나오고 아빕월도, 니산월은 일본 자동차 니산이 아닙니다. 아비볼, 이 아비볼은 우리나라 절기로 치면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3월, 4월이 겹쳐있는 것은 음력 때문에 때로는 3월달에 잡힐 수도 있고 4월 초에 잡힐 수 있는데 아무튼 아비볼이 특별히 14일 날이 유월절 절기가 최초로 행해졌던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날을, 이 달을 매해 첫 달로 여기라. 왜 그러냐면 430년에 노예살이가 종식되고 유월절 절기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를 얻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복된 날이기 때문에 이때를 새해 첫 달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다.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의미 있는 날이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다라고 우리 믿음의 정체성, 우리 신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일주일의 첫날이 어느 때입니까? 월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달력 보면 쭉 가서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이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날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매해 첫 달로 3월이나 4월 달이 그때가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영적인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때를 가장 의미 있는 내 생의 복된 날이다라고 여기시고 그 복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의 규례는 이제 3절,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3,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에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한 집에 한 마리의 양을 잡으라. 아마 이때는 모르긴 해도 한 집안의 가족 숫자가 적어도 1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8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다 모여 살면 적어도 이때는 아마 10명이 한 가정의 구성원이었을 거다. 근데 어떤 가정은 10명이 안 되면 이웃사람과 더불어서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어린 양 한 마리를 10명꼴로 잡아서 먹으라라고 규례를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반드시 먹으라. 각 가정이 반드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공통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 직분자니까 나는 아버지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 별개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구원, 딸의 구원,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손주와 손녀의 신앙과 다른 각자가 어린 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모가, 할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은 내가 챙겨야 된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돼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을 먹으라. 각 가정마다 양을 취해서 잡아서 양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10명의 한 명, 10사람당 한 마리 꼴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이 몇 마리가 잡았습니까? 이때 200만 명이니까 2만 마리의 양이 잡은 거예요. 2만 마리. 그러니까 이 당시 이집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는 모든 집집마다 유월절 3월 4월 그달 밤 정확하게 4월 14일일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4월 달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 예수 어린 양이 유월절 날 잡히던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4월 이때 유월절 절기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시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슬초입니다. 소우자 무릎쓸자를 써서 우슬초, 소의 무릎과 같다 그래서 우슬초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슬초가 자라고 있고 한약방에서 관절에 좋다 해서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 그 다음 사진을 또 하나 띄워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크게 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두었습니다. 아마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우슬초가 있는데 자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들 22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2절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리고 피를 바를 때는 이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해서 우슬초를 피에 적시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적시고 그것을 바르고 뿌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바르고 뿌려라. 그러니까 문기둥에 이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바르고 붓처럼 바르고 그리고 문기둥 위에 문설주에는 툭툭툭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책을 남기시고 글을 남기신 적은 없지만은 자신의 몸을 찢으신 십자가는 남기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만약 아직 당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한 기억이 없다면은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 감격의 예배가,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그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떠나야 우리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0: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직 거기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힘든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내가 하는 일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치 이 유원지에 가면 뭐 학교 앞에 가면 있는 두더지 뿅망치 아시죠? 이렇게 두들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 이 두더지 뿅망치 게임에 두더지처럼 연이어서 자꾸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를 쳐서 눌러버리면 또 다른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고, 그래서 또 쳐서 부리면 올라오고, 그리고 치면 칠수록 더 빨리빨리 막 올라오고, 이런 연속적인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와 또 고난의 삶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오직 육신 안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날마다 깨닫는 것은 그러한 그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살이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는 모든 문제가 다 잊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면 너무나 그분의 은혜와 영광과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벅찬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게 한순간에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서 모든 시름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육신의 피로도 질병도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를 체험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는 참으로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우리가 감히 범접하기 힘든 그 거룩한 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는 늘 십자가의 용서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 아일랜드의 몬셸 목사님은 그리스도는 고난자의 휴식, 슬픈 자의 기쁨, 낙심한 자의 소망, 기쁜 자의 빛이라고 그랬고, 방랑자의 귀향이며 소산하는 힘이요, 위험에서의 피난처요, 구주요, 또 친구시라고 했는데요.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지요. 와닿는 고백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진정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고 날마다 경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그대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겉핥기 지식만으론 절대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정말로 더 알고 싶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사와 우리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그 구약의 제사, 제사장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첫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0: 황소와 염소가 나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과거 성소에서 이와 같은 짐승의 피로 범죄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번제와 속죄제의 성립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위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그런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앞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 그 짐승의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은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러므로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제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제사를 형식적으로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리면 되는 줄 알고 황소를 잡아드리고 염소를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제물에만 신경을 쓰고 제사의 형식에만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신자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많은 재물, 아무리 그것이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살찐 것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백만 불을 헌금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12절을 보면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까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들은 그저 성전 뜰만 받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나도 천국 가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마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말을 듣는 것처럼 듣고 그런 믿음으로 불상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것처럼 혹은 삼천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빼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한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도 함께 더불어서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림 자체가 결코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반드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가보니까 김지사가 자동차를 바꿨던데 5000cc로 바꾼 것 같은데 봤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못 봤는데. 아내가 또 말합니다. 장로님 부인이 민크코트 입은 거 봤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몰랐어. 아내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거 봤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설교 듣느라고 정신없었어? 그러자 아내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하던 이 집사님의 입술이 진하게 칠해진 거 봤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못 봤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내가 터졌습니다.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기에 그런 거 하나도 못 봐요. 예배 시간에 잠만 잤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이 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을 가려서 눈물만 나서 내가 볼 수 없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 감격의 예배가,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그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떠나야 우리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든 부하게 하시든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에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히 죄를 없애신 완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고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리스도의 속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구원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만, 이 한 가지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고요. 이 한 번 구원하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버리셨다, 또 구원하셨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도 참된 믿음은 한 번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참되다면 이거는 한 번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하나의 믿음.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한 번 혹은 하나밖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도 구원도 믿음도 모두가 다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 믿음은 완전한 것이기에 한 번밖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말로 인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왜 약하셨겠습니까? 사실 약하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이에 우리도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다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속죄와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한 모습으로 살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무엇에 있다고 했습니까?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말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듣고 이해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슴으로 체험해야지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고 또다시 범죄한다고 그리스도가 또다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제물이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온전한 제물, 완전한 구원을 위한 단 한 번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효력을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앞에 나아가서 부족함으로 짓는 죄악을 또다시 토로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주님 앞에 나가기를 더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안다면은 마땅히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여러분이 내놓지 않는 것은요 부끄러워서 안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안 내놓는 것입니다. 그거 건드리면은 내 삶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안 내놓는 것입니다. 그거 건드리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그거 건드리면 내가 더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거 건드리면은 내가 더 갈등하고 더 힘들고 세상에서 유익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탐심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안에 감춰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루만지실 때 여러분이 참된 쉼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앞에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런던의 유명한 사중주단의 멤버였던 피터 크로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핀란드의 유명 음악제에 초청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영국의 왕립 음악 아카데미가 그에게 250년 된 258년 된 그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 지금도 당시 얼마인지 모르는 지금도 200만 불이 넘는 이런 엄청난 바이올린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핀란드에 가서 막상 무대에 올라갔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무대에 올라갔는데 발을 헛디뎌 갖고는 넘어져 버린 겁니다. 바이올린이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 갖고는요.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만 불을 물어주면 됐어요. 끝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이 아니죠. 예, 엄청난 충격에 그 자신이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런던의 어떤 한 유명한 바이올린 상에서 내가 우리가 그 깨진 바이올린 한번 수리해보겠다, 고쳐보겠다. 그리고 자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줘서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수리를 했는데 이제 수리가 끝났다고 해서 가봤더니 너무나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깨진 흔적이 하나도 없고 조각이 났던 것이 다 완벽하게 붙여졌고 그리고 악기를 들어서 연주를 하는데 그 음색이 이전보다 더 곱고 아주 강한 음색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지고 쪼개지고 부서지면은요 더 연약해질 것 같으니까 겁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기를 주저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명공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찢겨진 우리의 삶, 실패한 우리의 모습, 낙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들, 과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올린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 이 바이올린을 수리한 사람이 명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찢겨진 인생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찢긴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곪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좌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면 더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찢겨진 그 마음과 그 좌절감과 그 아픔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어루만져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것이 있기에 제가 예수를 믿고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인간으로서 그 사회를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인간의 욕심이 있다면, 인간의 야망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정치인들이나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 첫째, 우리가 믿을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약속하시는 이는 믿부시니라고 했는데, 믿부다는 말이 바로 faithful, 신실하다는 말이죠. 믿을만하다. 세상에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배반당하며 살지요. 세상을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지만 배반을 당합니다. 물질을 믿지만 배반을 당합니다. 든든한 비즈니스를 믿지만 배반을 당합니다. 제도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라도 완전한 것이 없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주님은 정말로 오직 믿을 수 있는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신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날마다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예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그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용서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둘째,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찬미의 제사다, 찬송의 제사다 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와 같이 짐승을 잡아 피를 내어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이 짐승의 피로 우리의 제물로 예물로 물질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보답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심령의 진실된 곳에서 나오는 그 참된 감격과 고백으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에 그냥 파티시페이트 했다고만 여러분 예배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안고 마치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드리셨지만 그래도 지금도 드리는 바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리며 그러나 이미 주님이 드리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고백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고백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괜히 사랑하고 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벅찬 가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벅찬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앉아갖고 저 한세형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제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속을 떠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에 그 삶은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숲을 보세요. 나무를 보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에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이 두 가지를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여기에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미안합니다.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 다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는 뭐냐? 이제 우리는 용서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용서는 실로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바꾸어버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경건생활도 봉사와 헌신의 삶도 오직 이와 같이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로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늘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짐승의 제사는 용서가 없는 제사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와 우리의 제사는 용서가 풍성한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제사이지만 우리의 제사는 용서받고 그리고 용서받은 그리고 더 나아가 용서하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제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가 풍성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용서의 감격이 넘치는 제사를 반드시 드리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감격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능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 또한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은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죠. 기독인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려는 순간 놀랍게도 그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면서 그 밑으로 떨어져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던 무덤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짐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어느 순간 다 홀연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은 십자가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완전히 비워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새롭게 된 모습으로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와 그로 인한 우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잃는 것은 따지고 보면요, 적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서를 잃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잃는 일인 것이고요, 이에 또한 많은 것을 잃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세상의 정욕에 어두워 살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또한 무거운 짐들에 눌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축복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통한 관계로 형통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중에 130년은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약 130년은 한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성장하였지만 사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지도에 찾아보기 어려운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건네준 한 권의 성경이 한국 기독교 부흥이라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기약 없이 전달된 한 권의 성경이 한 사람과 그 지역 그리고 국가까지도 변화시킨 것이죠. 이처럼 BBN 방송에서도 전도카드 한 장이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ITL 전도카드를 직접 제작하여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할 ITL 전도카드는 BBN 방송 홈페이지 전도 도구란에서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신 분께는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지금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전도 도구란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5번째 시간. 네비우스 정책에 의해 무리하다시피 진행되어진 자립운동은 교회가 바라던 대로 성령의 힘으로 위기를 넘기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다음을 바라보며 순풍에 도출단 듯 진행되어졌다. 상처들이 아물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처럼 성도들은 힘을 얻어 교회를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더욱 전진하게 된다.
1: 진실은 통한다는 말처럼 선교사들의 희생과 교회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힘든 과정이긴 했지만 그것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로 인해 힘들어진 것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2: 뭐같이 어떻게 이리 이 지경이 되나?
3: 그러게 말입니다.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놈의 선교사 놈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이 꼬이게 되다니. 아이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2: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생각을 못하다니. 미리 대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대처를.
3: 죄송합니다.
2: 이게 놈들이 말하는 자립은 교회의 자립을 넘어섰다.
3: 그럼?
2: 그렇다. 놈들은 교회를 빙자해서 조선 독립을 획책하고 있다. 교회를 통해 놈들은 독립의 저의를 깔고 있는 것이다.
3: 아직 그렇지만 아직 그런 혐의는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2: 바보같이!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
3: 예.
2: 놈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교회의 자립을 외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당장 이 사실을 본청에 알리고 이 사실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도록.
1: 그렇게 해서 네비우스 정책에 따른 교회 자립운동이 교회 자립을 넘어

0: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안시름 놔도 될 것 같습니다.
1: 어차피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까? 내래 아무 상처 없이 잘 넘어가기를 기도했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 이 일로 다시는 교회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성도들이요. 교회가 와 자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조선계에 와서 희생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을 겁니다.
1: 이젠 더 큰 일이 남아있습니다.
0: 더 큰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거이 뭡니까? 또 겪어야 할 거 뭔가가 있습니까?
1: 그거이 아니라, 대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0: 아, 그거이 뭡니까? 대변화가 일어나다니요? 지금도 많이 바뀐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1: 성도들이 울고불고 한다고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일로 잘 알지 않았습니까? 내적인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더 큰 변화가 이 민족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린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0: 자, 이제 교회가 아팠던 곳이 치유가 되었으니까니 남은 것은 성장이가디요.
1: 나 좀에 아프고 나면은 얼라들이 부쩍 큰다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기라예. 우리 성님 말씀대로 길이 될 겁니다.
2: 가만 있는다고 그거이 되는 거야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그거이 문제지.
1: 뭐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 그 얼마나 나오라 했는데 예.
0: 고럼고럼 우리도 말입니다. 가만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흉님만큼이나 백방으로 뛰어다녔디요.
2: 어이 니보라오 뛰어다닌다고 되는 거야 아니야.
1: 그러면 왜 해야 합니까?
2: 성경에 보면 말이지.
0: 아이고 이거이 또 성경. 알고죠 우리들은 무식해설이 모른다고. 무식은 말씀만 하면 성경을 들이대니.
1: 아이고 나 가만 계셔. 아, 교회당에 나가는 사람이 성경야구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겨.
0: 아이 그런가? 아이 그럼 계속 하시라요.
2: 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디.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0: 아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 사서삼경이 나오는 말 아닙니까?
1: 그래 말입니다. 내사마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2: 이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
0: 아니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1: 그래 말입니다.
2: 아유 이 사람들이 도통 성경을 안 보았구만 기래.
0: 아이고
2: 잘 들으라오. 잠언 16장 9절에 뭐라 했더랬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0: 그렇군요.
1: 모사는 죄인이요. 아이고. 성사는 제천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었네.
0: 예.
2: 그렇지. 그러니까니 이 말은 모름지기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 아니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쓴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는 기야. 그 반대로 우리가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거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이고. 알갔디?
1: 예.
3: 믿음의 시련들을 겪으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 대각성의 주역들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건 더 큰 기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종을 하고 있습니까? 프랜시스는 이 참복종하는 자세를 시체에 비유를 했습니다. 시체는 반항이 없습니다. 옮기는 사람이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 장소에 오래 계속 두어도 불평이 없고 또한 장소를 옮겨 다른 데로 가져간다 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강단에 올려놓으면 위를 향하지 않고 아래를 향할 것입니다. 그것에 자색옷을 입힌다 하더라도 한층 더 창백해진 얼굴뿐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복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복종을 나는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딘은 그에 져서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될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교회당에서의 일은 주의 일, 직장이나 학업일은 세상 일,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은 꼭 깨달으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천국의 삶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2: 제7장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0: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1: 제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드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0: 다윗이 하다데세를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나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1: 제9장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나는 항상 내 성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성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무엘하 7장에서 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찬송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이웃들과 만날 때에도 예수 믿는 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지, 아니면 세상 이야기로 수다를 떨고 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갈 것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새겨보시면서 하루 종일 주를 찬송하며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의와 구원을 종일토록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14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4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전반 부분을 그 서론적으로 좀 나눴어요. 오늘 3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문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저쪽, 그러니까 뭐 하늘나라죠. 곧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좀 미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저택으로 저희를 데리고 간다. 이 약속을 인데 이 약속은 어찌 보면 요한복음으로 본다면 처음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저 너머 한 별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을 별과 같이 무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 땅 위에서 영원한 가정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평화와 의로움이 있는 이 땅 위에, 즉 이 땅 위, 여기에서의 한 왕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시편 2편 6절에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땅 위에 이곳 왕좌에 앉히실 그 날을 향하여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으시고 또 주저하지 않으시며 강경하게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적인 목적이며 이것은 어찌 보면 구약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신 처소에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래서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언급된 것은 어찌 보면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데 또 해석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큰 호령으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목소리는 나팔과 같고 천사장의 소리와 같을 것이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천국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시, 새로운 개념의 도시다 하는 거죠.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곳은 사도로부터 시작하여 온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될 곳입니다. 4절 볼까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요즘 성경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락방 그곳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 무리들을 가로질러 드리워져 있었고 죄가 가혹한 요구를 요구하며 그 방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들을 현재 이곳에서 사후로 물질적인 것에 영적인 것으로 지상적인 것에서 천국적인 것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장소인 목적지와 방법인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로 가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뭐 정확한 질문이죠. 도마는 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질문을 하며 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는 까다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위해 우리는 우리 주님은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그가 그때 그곳에 있었다는 것과 질문을 한 것을 어찌 보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마는 그 질문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훌륭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저도 그와 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만일 도마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간단히 요약된 복음인 우리 주님의 대답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말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6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헬라어에서 정관사는 형용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이 바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교회나 모임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길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 상태일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비록 즉 주님께서 진리를 행하실 수는 없지만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신 것이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표준이시며 진리의 시금석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본인 자신이 생명이세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분께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야채의 생명에서부터 가장 고귀한 영적인 생명체의 생명이기까지 그 생명의 근원이시며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당신을 통해서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독단적이며 배타적인 진술입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성경은 너무 독단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 어찌 보면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관점이 사실일 수 있죠. 그는 특별히 그 구절이 독단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진리의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가 독단성이라는 것을 아시겠어요?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독단적이지 못하면 그것이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매우 독단적이며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마음이 편협한 사람이었던 한 교사를 알고 있는데요. 그 여인은 2 더하기 2는 4라고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과나 소 혹은 돈 그 어떤 것에도 적용시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면서 2 더하기 2는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특성 중 하나는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척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독단주의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독단주의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독단적인 무지들이 사실 많지요. 그러나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리는 독단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 방법을 물을 때 저는 그곳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물어보겠어요?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제가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른다면, 여러분, 그럼 모른다면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저는 앞에 이런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내가 곧 길이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께로 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그것이 그들을 하늘로 인도했다. 왜 학생은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학생 당신이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분을 통해 오지 않으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훗날 천국에서 저는 주님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삼나이까? 라고 질문했던 도마에게 아마 감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물었고 정확한 답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인지 빌립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14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은 매우 침착한 사람으로 성급한 베드로와는 좀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빌립이 매우 과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가는 그가 헬라인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으로 헬라 이름을 갖고 있는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는 매우 유별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오는 곳마다 그는 어느 누구든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다니엘을 데리고 왔죠. 저는 자주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빌립은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고 나다니엘은 재치꾼이었어요. 빌립은 조연이었으면 나다니엘은 유머작가였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빌립이 예수님께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으며 그분께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그는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야망, 모든 성경에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표현된 최상의 욕구를 이 빌립은 우리 주님께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생애의 욕망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세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좀 세상에 아주 의시되고 날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상 최대의 욕망이신가요?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이러한 목표들은 분명 가치 있는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최상의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빌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는 이 빌립의 말이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원이다 하는 것이죠. 9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상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대답을 꾸지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는 빌립에게 당신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빌립이 모세나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다 해도 그는 예수님을 보았으며 그분의 말씀과 행적들을 증언했습니다. 빌립이 보기를 원했든 또 빌립이 보기를 소원했던 모든 것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다 더 위대한 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은 육체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며 3년 동안이나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를 접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란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품, 사랑, 그 외의 것들의 동일한 바로 그분을 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될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정한 계시가 있다고요. 그래서 빌립은 육체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며 3년 동안이나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를 접했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란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품, 사랑 그 외의 것들에 동일한 바로 그분을 뵙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될 모든 것을 본 것이 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원한 시간들을 그분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목표는 그분을 알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통일하신 그분을 뵌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아버지를 볼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것이죠. 10절로 가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한 번 더 증언하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 있죠. 주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진술들을 하고 영광스러운 증거들을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적들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따라서 그분께서는 빌립에게 그가 예수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행적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를 통하여 행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방해를 받으시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그 다음엔 도마, 지금은 빌립.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다시 방해를 받으실 때까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교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교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리 위에 세워진 교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근간이 되는 교리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도 믿으시죠?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믿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믿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거 없다.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4절 또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더라면 절대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못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만 안 믿으면 술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하고 살 텐데 그리고 주일날 예배 올 필요도 없고 산으로 들러 나가면서 참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약받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어디 불쌍할 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고 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다 거짓 증인들에 불과합니다. 사기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부활한다. 뭐 이런 말 우리가 지금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인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는 굉장히 큰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큰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은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일도 다 헛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

0: 하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고 또 언젠가는 우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전조이다, 그러한 뜻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게 되었고 죽어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중에 아직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부활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죽은 뒤에 부활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부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본문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언제 부활한다 그랬습니까? 23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호령과, 이 호령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호령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 절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바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재림을 하고 공중으로 재림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산 채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시는 이 재림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공중재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사건을 뭐라 그럽니까? 휴거라 그러죠. 휴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그들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환란을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예수님과 들림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재림은 무슨 재림이라 그럽니까? 지상 재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이렇게 단계별로 재림을 하세요.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7년 뒤에 다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뭘 하시느냐? 악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자,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 세력들을 다 멸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상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즉 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본문 25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손을 잠깐 끼고 계시고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제 끝부분에 보시면 왕노릇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왕노릇.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이 천년은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천년 동안.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기간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천년 왕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가장 최근에 낸 성경과 종말 그 책을 참조하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는 흰 보좌 심판으로 가는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흰 보좌 심판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망.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원수가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그 사망도 최종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이렇게 하는 이 심판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1절에 보니까 흰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흰 보좌 심판에서는 여러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까지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들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그 자체, 그리고 음부 그 자체, 모든 것들이 다 그 최종적인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흰 보좌 심판을 하시는 분은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이 흰 보좌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심판도 결국은 누가 하는 심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흰 보좌가 나오죠. 예, 보좌는 이 사람 누군가가 앉는 의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보좌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흰 보좌에 앉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그분을 보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흰 보좌 위에 앉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까지도 심판해서 불못에 던진다. 그러한 말씀이시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27절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27절에 여기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보시면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두신 그분, 그분은 또 누굴까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내용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27절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 즉 하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는데 그 발 아래는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시니까 27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근데 28절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결국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되었다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실은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열등하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제대로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치 열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두 분은 동등하신 분이다. 사실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단순히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 외에도 참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종말에 있을 일들을 여기 간단하게 보여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뭐 지상재림, 흰모자 심판, 또 그전에 천년왕국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요 짧은 말씀 안에 그 모든 개념들이 여기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은 다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29절 말씀은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 안 베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침례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느냐? 사실 이 내용은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침례받는 거 이런 거 우리 성경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또 침례 베푸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것은 너희들은 뭐하러 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29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 오늘날에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 베풀어도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날마다 위험에 처하는 삶을 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 영적으로 날마다 죽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늘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 전할 때마다 핍박을 늘 받았잖아요. 돌이 막 날아오기도 하고 감옥에 처박히기도 하고 참 무척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경험에 대해서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맹수는 실제로 어떤 맹수와 싸운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사람들을 맹수에 비유해서 하는 말씀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지는 이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왜 내가 그리고 왜 우리 동역자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 사는 삶이 제일 좋은 삶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삶이 전부고 죽음이 끝이라면 어떻게 사는 삶이 제일 좋은 삶이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삼 칼럼에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나는 아마 중이 되었거나 아니면 쾌락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아니하시다면 여러분 뭐 당연히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마시고 즐기고 한평생 재미나게 살다 가면 그걸로 끝나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32절 하반절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사도 바울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도 잘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이고 죽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항상 깨끗하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4절 이 말씀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거룩하고 죄짓지 않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뱀은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음으로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런데 뱀은 피부에 상처를 받거나 잘못된 먹이를 먹거나 병에 걸리게 되면 껍질을 벗지 못하게 되며 뱀은 자기 껍질에 갇혀 죽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뱀이 때를 따라 껍질을 벗음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뱀의 구실을 하듯 우리 사람들도 때를 따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그릇된 습관이나 나쁜 성질, 못된 허물과 죄 등을 털어버리고 새로워지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에 이르게 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자신부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겠다는 다짐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껍질을 벗어버리는 뱀처럼 지금까지 자신을 그릇되게 하던 습관이나 생각 등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가 어떻게 교회 성경에서 여러분 헌신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교회 어떤 뭐 부흥 발전 뭐 이런 거 주차장 확보하자 이런 거에서 헌신해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가 쓰시겠다는 그 자리에 서임을 받는다면 이건 생명에 참여되는 일을 시작을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일 하는 것하고 주의 일 하고 그 구분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적입니다. 한 주간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제가 그 클래식을 듣다가 똑같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의 순환곡, 바흐의 마태 순환곡, 굉장히 긴 아리아 곡인데요. 그 마태 순환곡 중에 39번 베드로의 아리아 제목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몇 번 한번 더 들어봤는데, 그럼 베드로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부른다고 생각하면 파트 하면 무슨 파트로 부르면 좋겠어요? 테너? 베이스? 남자는 주로 테너 베이스잖아요. 그런데 마태 순환곡에서 베드로의 아리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는 알토였어요. 알토는 주로 여성 음역이잖아요. 그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왜 알토로 그 바흐가 왜 알토로 이 그 베드로가 세 분이나 부인하고 나서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를 세 분이나 저주맹세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심히 통곡하고 비통한 눈물을 흘려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가사인데요. 알토로 남자가 알토로 하더라고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이 뭐냐 하면 이런 걸 되게 슬프면 남자가 지 목소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테너도 안 되고 베이스도 안 돼요. 그냥 알토. 굉장히 해석 좋죠. 그래서 이 바하가요 알토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베드로가 부르는 그 이제 솔로 찬송인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이올린 선율이요 굉장히 심금을 울려요.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로.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알토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제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면 어떤 사도가 되었을까요? 어떤 목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갔다고 생각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비록 고난도 받고 뭐 매도 맞고 그랬지만 일단 살아남았죠. 그래서 정말로 주의 사도가 되었다면 이 베드로는 어떤 목양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주의 긍휼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빌하고 열심히 안 내고 하는 사람들 보고 대단히 책망했을 거예요. 아니 네가 주를 따라간다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간다면서 어떻게 그런 모양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면 뭘 안 해야 돼요? 부인을 안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세 번이나 삼세 번.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계집종에게까지.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 맹세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세 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3이랑서 완전히 의미가 있어요. 세 분을 부인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그 내용이 뭘까요? 아니,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미 세 번 부인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통곡하고 기도도 했거든,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고 예수님 빈무덤이더라 하고 전합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가서 빈무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로 가버렸습니까?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려는다 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묻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전에는 자신있게 말했는데 이제는 뭐래요?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나는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주님 사랑하고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요. 나도 모르게 부인됩니다. 나도 모르게 저주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욕하고 나 도망갔어요. 내 살려고 간 놈입니다.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하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자신 있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세 번 저주 맹세 부인했거든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가 얘기하려면 스토리텔러였어요. 정말 이야기를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이야기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동 마을에 이장이 있는데 그 이장이요. 시간 만나면 우리 아버지한테 와요. 이야기 들으러. 저도 어려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울 기나긴 밤에 새끼 저거 잘 꼽니다. 새끼 꼬라고 새끼 꼬면 얘기를 해주거든요. 새끼를 지금도 꼬면 잘 꼬아요. 예. 그렇게 새끼 꼬면서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부가 살다가 여자는 잘 삐지고 토라진대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요. 뭐 그렇게 말을 잘 한대요. 그렇게 할지라도 남자만 마음이 안 바르면 그냥 살 수 있대요. 그런데 남자가 마음이 돌아서면 못 산대요, 그거는. 고기를 끄떡 하시는 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아요. 요즘 안 그래요. 요즘은 쿨하게 잘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왜 그 이야기, 우리 아버지 옛날 얘기가 생각났느냐 하면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베드로는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이 신부를 놓지 않는 한 버림받는 일은 없다. 어떤 바람을 피워도 호시아서 보십시오. 그렇게 바람 피고 그렇게 원래 음란한 여자였잖아. 그렇게 바람 피는데 가서 돈 주고 사온다니까요. 돈 주고 사와요. 은삼이 주고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과 정의로 너에게 장가들 테니 그제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하시러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신랑이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세 번 저주 맹세하고 부인하도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 네 번 안 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부인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어요. 자,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본 말씀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두 맹인. 눈 떴다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얻을 그를 왕으로 따라갔지만 아예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니면 중도 실명자인지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0: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예수님이 다윗에서 메시아란 말이에요. 나를 눈독이 해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르짖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럼 예루살렘 왜 가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잖아요. 십자가의 삶의 약속을 완성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일,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르쳐서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에 지시야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효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소경이 눈뜨게 된 것은 이미 십자가로 이루실 일을 선제하여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뜨게 되는 거죠.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면 뭘 보게 돼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보는 거죠. 잠시 있다 찬송했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도 더한 믿음을 붙들게 되고 그 믿음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눈뜨게 해주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벳바게는 무화과 처음 이건 말 그런 뜻인데요. 벳바게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벳바게라는 것은 감람산 자락에 있고요. 감람산 자락에 골짜기가 기도는 골짜기에 있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언덕받이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채 안 되는 2, 3km 되는 그 지역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벳바게 마을도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포함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이 동네가 있었겠죠. 거기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오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엄마만 있으면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매인 암나귀죠. 암나귀. 그러니까 어미 나귀를 풀어서 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 가서 나귀 풀어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남의 나귀를 왜 풀어가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아는 사람한테 낙이 빌려달라고 부탁해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합리적 해석이 되죠. 그래서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 돼 있죠. 또는 즉시 돌려 보내리라. 그러니까 좀 빌려다오. 그러면 즉시 돌려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여요? 미리 알고 낙이 좀 빌려달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님께서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랬을까요? 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 누구세요? 주잖아요. 천지만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오늘 설교 제목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처음 설교 제목은. 왜요? 연말 됐는데 봉사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한번 치자 오늘 막 작심을 하고 주가 쓰시겠다. 이건 제가 의도했어요? 의도 안 했어요? 이 본문이 나오도록? 의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봉사 지원서 받을 때 딱 이 본문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이거는 봉사하는 사람들 오늘 한번 잡자. 그래서 처음에 원래 주가 쓰시겠다 제목을 잡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 제목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으로 제목을 바꿨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지난 주일 오후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주일날 그 텔레비전에 CBS도 나오고 CTS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그 유선 방송을 돈을 안 줬어요. 원래 나오는 그 방송만 보고 있었는데 우리 큰딸이 어떻게 텔레비를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리셋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유선을 안 깔았는데 막 유선이 나오는 거 있죠. 그 스마트 뭐 TV 이런 건 남의 유선을 와이파이 끌어오듯이. 그래서 한 번도 못 본 텔레비가 나와요. 지금 CBS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윤석준 목사가 나와요. 그래서 한 10년도 넘었을 게 우리 저 지하에 있을 때에 그 상남교회 집회한다 그래요. 워낙 유명한 이 뭐 말들이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인지 싶어서 제가 혼자 참석해서 2층에 딱 참석했는데 세상에 상당교회당 크잖아요. 그래서 한참 집회하다가 여러분 주님께 순종한다는 게 뭔지 아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주께 절대 순종이 뭐냐? 그분은요 아시죠? 집회 가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 집회 흰돌상 기도원에 많이 가셨어요. 그분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면 막 꼼짝 못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분은 절대 순종이에요. 설교 내용도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 앞에 똑 찬양팀이 와요. 이렇게 흰 가운 입고 찬양팀 오는데 어떤 아가씨 이름을 불러요. 제가 오늘 해볼까요? 혜진이 일어서. 안 했었잖아요. 이랬어. 우리는 안 서죠. 발딱이 있습니다. 발딱. 그래서 자 걸어. 에베랑으로 걸어요. 그 큰 에베랑 걸어요. 뛰어. 막 뛰는 거예요. 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금방 혜진이 안 일어섰지요. 쭈뼛 쭈뼛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야 정말 그 정도 세뇌되면요. 그 정도 세뇌되면 누가 시키면 어떡해요? 진짜 절대 순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만들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야 저 무서운 거죠 저거. 사람들로 하면 계속 세뇌시켜놓으면 그렇게 돼. 절대 순종. 그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이런 목사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그런데 그렇게 절대 순종하는 그 교회도 연말 되면 봉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미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하면서 헌신 충성 봉사에 대한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야 절대 순종하는 저런 윤석준 목사가 목회하는 저런 교회에서도 연말 되면 난 내년에 안 할래요 하고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군 하고 위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끝으로 뭐 웃으십시오. 자 주가 서시겠다 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은 보세요. 만일 누가 왜 낙이 풀어가느냐 하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는 거죠. 주님은요. 정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면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이 징집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징집할 수 있고 낙이를 징집할 수 있고 그런데 세상에 주는 둘 뿐이거든요. 이 세상에 신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마귀가 있고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시는 자가 있고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마귀 곧 사탄이 주인 되고 왕노릇 하는 그가 서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뭘 주러 오세요? 생명을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 안에 갇혀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공중것에 잡은 자리에 갇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너 내가 서겠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너 내가 너가 서겠다. 그러면 주께서 서시겠다 해서 주님의 서임받는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뭐에 들어온 거예요? 의와 생명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주가 서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주가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며칠 전에 봤잖아요.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이 왜 화가 나세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자기가 똑같은 품삯을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품삯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똑같은 품삯이라는 거예요. 상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은 다 생명 없는 자였어요. 일이 없었단 말이야. 놀고 있었던 자, 굶어 죽어야 되는 자.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그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진짜 놀았을까요? 아무리 일을 해도 생명 얻을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서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 오늘 포도원에서 일해라. 너 오늘 포도원에서 일해라. 세상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제가 그걸 세상적인 언어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놀고 있었는데 처자식 굶고 죽는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었어요. 감사였어요. 여러분, 미국에 1930년 대공황 왔을 때요, 제가 봤어요. 직업을 구합니다. 직업을 구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현수막 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지금 경제 더 어려웠잖아요? 앞으로 IMF 같은 게 더 보세요. 직장 구합니다. 진짜 굶어 죽는데 누가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일해 주십시오. 이러면요, 뭐, 3D 업종이라고 가릴 거 어디 있겠어요? 일을 시키면 주고, 월급만 받을 수 있으면 감지덕지하면서 일하러 갔을 거예요.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부 다 학력이 높아가지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굶어 보세요. 그 일도 감지덕지하면서 일할 거예요. 물론, 재벌 구조,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 빈익빈 부익부, 뭐, 그 빈부 차이가 많은 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가난하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때, 불러만 줘도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언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놀고 있는 우리에게, 평생 일을 해도, 죽을 똥 살 똥 일을 해도,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할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섰게, 이리 와.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럼 어디에 참여된 거예요? 의와 생명에 참여되었어요. 그러면 12시간 동안 뭘 맛본 거예요? 의와 생명을 맛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를 12시간에 사용해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너는 1시간밖에 이 의와 생명에 참여 못했구나. 참 안 됐다. 늦게 왔지만 그러나 상황 똑같으니까 우리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자.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제가 17년, 원래 18년째인데요. 17년, 18년 동안 정말 묵묵하게 맡은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불평 없이 순순히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노골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회만 되면, 연말 되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속은 다 몰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로 몸이 아파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할 수 없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마음에 부담을 가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저분은 안 해도 될 만한, 환경을 볼 때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 자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그 속은 사실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하신 대로 하세요.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제가 인터넷 듣는 분들에게도 지금 많이 인터넷에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장로님 몇 분이나 듣고 계세요, 지금? 예? 60명요? 예. 그러니까 60곳에서 인터넷에서 생방송을 듣고 있거든요. 60곳. 어떤 사람은 한 명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명 넘게 듣는 사람도 있대요. 같이 모여서.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혼자 듣지 마세요. 최소한 그 지역에 몇 사람이 함께 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이라면서 도 닦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부딪혀야 돼요. 구정물에 함께 손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 열심히 앞에 일하다가 뭐 이런저런 비리 보고 나는 꼼짝없이 있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함께 꾸준히 손을 담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제약이 드러나는 겁니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믿음 없었던 자인지.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신경질 났는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함께 어울리세요. 꾸준히 함께 손 담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해서 하늘에 상 많이 받는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일 안 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유업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은 그건 기쁨이에요. 봉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그 몸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겠다니까요. 나를 이런 일에 뭐 해주시니까?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두세 사람 안 되겠어요? 그것도 잘 몰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두세 사람 있다면,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를 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봉사했다면, 그리스도를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서 대접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하는, 그게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경에 보면 나그네 대접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하나님 대접했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나그네 대접한 거. 그리고 서신서에도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종종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뭐 후원을 받아 파송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갈 때 여비 주면 그 여비 가지고 다른 곳에 복음 전하러 가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접대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들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접대하는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에는요, 복음 전도자 접대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 전도자니까 우리가 대접해야 됩니다. 접대해야 됩니다 하면 그걸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서시겠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교회 어떤 뭐 부흥 발전 뭐 이런 거 주차장 확보하자 이런 거에서 헌신해라 그랬어요? 주가 서시겠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가 서시겠다는 그 자리에 서임을 받는다면 이건 생명에 참여되는 것을 시작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일하는 것하고 주의 일하고 그 구분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 청소는 관리하는 아줌마가 하잖아요. 관리하는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빌딩 그 청소하는 그분이. 이런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일부러 화장실 청소를 자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면서도 기뻐대요. 네.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 섬기는 곳에 내가 화장실 청소할 때는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조지 뮬러의 기도 원칙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축복에 대한 모든 주장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려진 모든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세부적인 일까지도 일일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조지 뮬러는 기도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BBN에는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청취자 초청 카드인 ITL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ITL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종이로 만든 카드인데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쪽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ITL 카드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게 하는 귀한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작지만은 이 ITL 카드를 나누는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기 원하시면은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언제나 좋을 수 없는 것이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수천 마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이루어드리며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수억 마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은 없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과 가장 깊고 건실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0화 레리 더피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부자가 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룬 듯 보였죠. 하지만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는 옛 잠언의 말씀을 증명하듯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진리를 너무 늦게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영혼과 삶을 옥죄던 사슬을 끊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1: 차 준비됐지?
2: 자, 이제 시작합니다.
1: 상태 아주 좋아.
3: 안 돼! 옆을 코치 사장님한테 붙었어! 빨리 불을 꺼야 돼!
4: 그 시커먼 꽉 잡아!
3: 불을 끌 수가 없는데! 사장님이 불타고 있어!
1: 더피 부인?
5: 그 일은 어떤가요, 선생님?
1: 아직은 살아계시지만 허리에서 머리끝까지 모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남편분의 입과 코, 눈은 모두 부어올라서 완전히 다친 상태고요. 폐도 불에 타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편분을 산소탱크 안에 두었습니다.
5: 그 일을 볼 수 있을까요?
1: 아주 잠깐 동안은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어난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나이 42에 찾아온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지금 사슬을 끊고에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레리 더피의 실화 간증입니다.
6: 전 미시건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제 성격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자라면 반드시 무언가 맞붙어 싸울 줄 알아야 한다고 믿는 분이셨죠. 사람들은 아버지가 강한 남자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강해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진 자칭 종교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하셨습니다.
7: 난 그놈을 믿었는데 그놈이 날 이용했어. 내 말 잘 들어라, 아들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세상에서 너를 위해 줄 사람은 단 한 명. 너 자신이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있을 땐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알겠지?
6: 우리 가족은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엔 성경책도 한 권 없었고 기도하는 사람도 한 명 없었죠. 크리스마스조차 거의 의식되지 않은 채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15살 때 나이에 비해 덩치도 크고 강했던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7: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면 난 괜찮다. 여기서 내 일을 도와주면 좋지.
6: 전 농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버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게요.
7: 널 탓할 수도 없구나. 여기서 일해봐야 근근히 먹고 사니까.
6: 랜싱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취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7: 꼭 기억해둬라, 아들아.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내 귀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쳤다는 소리 절대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6: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 열심히 일해서 꼭 부자가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자동차 공장에 취직했지만 벽돌공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 일이 수입이 더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제게는 돈이 저의 전부였고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0: 않아서 다행이에요.
1: 난 강해. 죽지 않아. 하지만 이따금씩 이런 문제가 생기곤 해.
0: 저, 당신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레리?
1: 어? 글쎄, 뭐 아무 일도 없겠지. 죽으면 끝이니까. 목사들이 다르게 말하는 걸 들어보긴 했는데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그리고 윌마, 내가 나중에 꼭 부자가 될 거라는 거 당신이 꼭 알아주기 바래. 난 쉬운 살이 될 때까지 5만 달러를 모을 거야. 우린 5월에 결혼을 했고 그 후 1년 정도는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갔죠.
0: 아, 레리! 왜 그래요? 네?
1: 내 그 도둑놈을 이 두 손으로 잡기만 해봐라. 그놈의 허리를 꺾어버릴 테니까. 감히 내 차를 훔쳐가?
0: 아, 차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차만 없어진 게 아니라고. 내 모든 공구들이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야. 몽땅 다! 하지만 전 결국 제 차와 그 공구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부자가 되려는 제 목표에 제동이 걸렸다고 생각한 저는 불공평한 인생과 세상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찾아왔지요.
2: 여보,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식기 전에 와서 들어요.
1: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어.
0: 당신 무슨 일 있어요?
1: 몰라도 돼.
0: 아니요, 알아야겠어요.
1: 나 해고됐어.
0: 뭐라고요?
1: 방금 말했잖아. 나 해고됐다고. 믿어져? 내가 해고라고.
0: 아, 레리, 지금은 안 돼요.
1: 뭐야? 해고되기에 좋은 때라도 있다는 소리야?
0: 하지만 아기 출산 예정일이 코앞인데.
1: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 회사에 가서 내 아내가 곧 아이를 낳기 때문에 날 자르지 말라고 말이라도 할까? 우리 첫아들 도널드는 해고된 지 9일 후에 태어났고 세상을 향한 저의 적대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취직하기도 불가능했던 터라 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농장비 사업체를 열고 계셨죠.
3: 그래서 돈을 좀 꾸려고 나한테 온 거구나. 그렇지, 레리?
1: 그냥 손 벌리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제 사업을 시작하게 아버지 돈을 융자받고 싶어요.
3: 무슨 일을 할 건데?
1: 자동차 정비소요. 전 뛰어난 정비사예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3: 그래. 하지만 전국에서 지금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있다.
1: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낡은 차를 더 오래 유지해야만 한다고요.
3: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럼 내 건물 일부에 세를 내줄 테니까 내 가게를 차려봐라.
1: 그날부터 전 하루에 16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꼬박 일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의 노동과 돈에 대한 염려로 제 나쁜 성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2: 왜 이렇게 늦었어요?
1: 일하고 온 거 몰라? 남편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2: 아이들 재우고 있어요. 금방 내려갈게요.
1: 아니, 근데 아니, 당신은 얼마나 게으르면 아직 설거지도 못 해놓은 거야? 어? 왜? 내가 집에 와서 이 더러운 접시더미들을 봐야 돼? 어? 그걸 바라는 거야?
2: 소리치지 말아요, 레리! 금방 내려갈게요!
1: 됐어! 내가 이 더러운 접시들 내 손으로 처치할 거니까!
2: 레리!
1: 전 50세가 되기 전에 5만 달러를 갖겠다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완전한 실패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모든 것을 그늘지게 만들었고 제 성격은 점점 더 난폭하고 비열하게 바뀌었죠. 아무도 가엾은 제 영혼의 상태에 대해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람이라는 이름의 한 목사가 차 수리를 맡기려고 정비소에 왔는데 전 평소 그 사람을

0: 정말 싫어했습니다.
1: 에이 참나. 아이 되게 가나려워요. 시끄럽게.
2: 휘파람 소리가 거슬리시나요, 레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란 곡입니다.
1: 아이 젠장 씨.
2: 저 심판을 안 믿으시는가 봐요. 그렇죠?
1: 당연하지. 세상이 불길에 쌓인다고요? 에?
2: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예?
2: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 당신! 그 쓰레기 같은 거 도로 가져가고 여기서 꺼져버려.
2: 네?
1: 내가 말했잖아. 당신 참말이야. 어디 딴 데 가서 수리받으란 말이야.
3: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전 곧 마음속에서 모두 몰아내버렸죠. 그리고 몇 년 후 제 나이 42살 때 목표했던 5만 달러까지 겨우 2천 달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사고가 나고 만 것입니다. 그 폭발로 인해 전 불에 탄 기름을 허리에서 머리끝까지 흠뻑 뒤집어 썼고 숨을 쉴 때마다 불꽃이 뱃속으로 타들어왔죠. 저희 직원들이 나중에 알려주기를 그 불꽃이 제 머리 위로 1미터 이상 치솟았다고 합니다. 전 병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갔던 그 고통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전 산소 탱크 안에 누운 채 재물의 무익함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제가 고통 없이 숨쉬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며 전 의식을 잃기 시작했죠. 어둠 속으로 떠내려 들어갈 때 제가 상처 주었던 모든 사람들, 제가 했던 모든 비열하고 악한 행동들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 후 멀리서 불로 가득 찬 강이 가까이 다가오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전 그것이 목사들이 말했던 지옥의 불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4: 하나님! 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3: 나중에 들으니 전 사흘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5: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시니.
3: 한 목사의 사모가 병실로 들어와 제 건너편에 서서 며칠 동안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모는 단지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계속해서 찬송들이 울렸고 그 찬송들은 제 영혼을 달래주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저를 이끌어주었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 보름쯤 지나고 드디어 눈에서 붕대를 풀게 됐습니다.
2: 자, 레리 씨. 눈을 천천히 떠보세요. 보이십니까?
3: 예.
6: 정말 놀라워요.
2: 가능한 한 눈을 푹 쉬게 해주시고 손에 감은 붕대들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6: 뭘 좀 갖다 줄까요, 레리?
3: 성형제.
6: 뭐라고요?
3: 성경제.
6: 성경책이요? 잠깐만요. 여기 어디서 한 권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있네요. 자.
3: 읽어줘.
6: 그냥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어드려요. 요한 복음이네요. 3장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0: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보, 왜 그래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선생님.
2: 네, 더피 부인.
0: 그이가 울고 있어요. 전 그이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이답지 않아요. 그인 종교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3: 전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을 돌려야만 가능했죠. 그리고 몸에는 파우더를 발라야 했습니다. 아주 얇은 옷이라도 피부를 상하게 했기 때문이었죠. 전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제겐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6주일 후 전 퇴원을 했고 비록 일은 할 수 없었지만 성경은 읽을 수 있었죠.
0: 여보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당신 전화예요, 레리.
3: 여보세요? 예?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감당해야죠.
0: 무슨 일이에요, 레리?
3: 보험회사 직원인데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나 의사 특진비를 내줄 수 없다고 하네.
0: 안 돼요.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레리?
3: 모르겠어, 윌마. 마음이 너무 힘들어. 성경책 어딨지?
0: 여기요.
3: 이 말씀 잘 들어봐, 여보. 그냥 이 장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야. 이렇게 써 있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집에 온 지 한 달 후 한 친구가 제게 자신의 교회에서 간증을 전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전 너무도 겁이 나서 다시 한번 성경책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무작위로 펼쳐서 나온 예레미야 1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에 힘을 얻은 저는 교회에 가서 제 생명과 영혼이 그 비극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디딘 적이 없던 제가 말이죠. 전 계속해서 간증을 전했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엔 제 정비소로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지요.
7: 오늘은 어땠어요?
3: 괜찮았어. 뭐 작업 속도는 느리지만 하나님 덕분에 손을 다시 쓸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오늘 직원 한 명이 실수로 공기 압축기를 과열로 파손시켰어.
7: 아, 이런. 그럼 새 걸 사야겠네요.
3: 뭐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그 사람이 나보고 왜 자기를 죽이지 않았느냐고 묻더라고.
7: 그래서 당신 뭐라고 했어요?
3: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7: 레리, 당신 정말 다른 사람이 됐네요. 근데 우리 그걸 교체할 도우는 있어요?
3: 아니, 뭐 사실은 경리가 나보고 파산 신청을 하라고 했어.
0: 정말요?
3: 아, 그런데 여보, 지난 봄에 난 거의 5만 달러 가까이 모았는데도 마음이 낙심됐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평안해. 그해 가을,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아내와 맏아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전 말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무작위로 성경을 펼쳐 읽는 대신 착실하게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정비소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단지 크리스천이었다는 이유로 제가 굉장히 미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8: 안녕하세요, 레리. 사고 소식 들었습니다. 살아나셔서 정말 기쁩니다.
3: 그 사고로 주님께 이끌려왔습니다, 히라.
8: 정말요?
3: 예.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통해 제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이젠 저도 천국을 소망합니다.
8: 하나님, 감사합니다.
3: 의료진이 제 얼굴에서 붕대를 풀어주자마자 성경책이 놓인 것을 봤고 아내에게 그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내가 아무 곳이나 펼쳤는데 요한복음 3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 말씀하신 곳이죠.
8: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3: 바로 거기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던 게 저에겐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8: 레리, 그 성경책을 그 자리에 놓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3: 예? 아, 정말입니까?
8: 네, 저는 병원과 호텔 등에 성경책을 놓아두는 선교 사역을 하거든요.
3: 정말 놀라워요, 히라. 전 주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여러 교회를 두루 다니며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를 불길에서 구해준 두 명의 직원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8년 후엔 저희 아버지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전 제게 크나큰 도움을 주었던 성경 보급 선교에 동참해서 지금까지 다른 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9: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애청자 여러분, 특별하거나 대단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심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출연 현경수, 유재상, 홍승표, 정운석, 이상헌, 신소윤,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 440화 레이디 더피 이야기로 들려드렸습니다.

0: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악 판단의 비밀,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선악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진화를 믿는 윤리학자들이 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악에 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진화론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아주 새로워서 아직 특별한 이름이 붙여지진 않았지만 일부 학자들이 신경윤리학 혹은 도덕신경학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 연구 분야의 대부분은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과 임마누엘 켄트 이론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밀은 도덕적 선은 일부의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지만 최대 다수를 위한 최고의 선을 만드는 행동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칸트는 도덕적 선은 순수 이성에 의해서 정의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학자들은 철학자 데이비 흄을 첨가시키는데 그는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좋다고 느끼게 만들면 바로 그 행동이 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학자들은 철학을 모르는 원숭이도 공정한 놀이에 대한 분별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실험에서 오이를 상으로 봤던 원숭이들이 다른 원숭이들이 더 맛있는 포도를 상으로 받는 것을 보고서 오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은 뇌신경섬유의 본능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법을 새기셨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선악 판단의 분별력을 설명하는 훨씬 논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금연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국의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담배에는 600가지 첨가물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독가스실에서 사용되는 시원화수소, 로켓연료인 메탄올, 그리고 세정제로 쓰이는 암모니아, 부탄, 좀약,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물질 등 각종 독극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몸을 해롭게 하는 담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가족들과 함께 청취하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을 통해 볼 때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사역을 돕고 또 이뤄내는 일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많은 동역자와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재정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BN도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남모르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방송 선교 사역에 물질로 또는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에 관한 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9절에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약한 데서 강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 현재 내가 있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자, 제가 정리할게요. 왜 그걸 방금 저 지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가 부지런하니까. 노아가 부지런하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게을러서요. 아, 예, 좋았어요. 뭐, 그렇게 보신 상관없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미 장시 3대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나무에 못 가는, 그래서 쫓겨나버렸으니까, 생명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받아요. 그러면 생명 없는 삶이 뭐냐? 라고 할 때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간다. 이게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태경이하고 영음이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한 번씩? 싸워요. 왜 싸워요? 형은 형 좋은 대로 하려고 하고, 동생은 동생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우죠. 그죠? 내 좋은 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형이 보는 것을 동생이 좋아하지 않으면 리모컨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제약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노아는요, 부지런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살이로 바쁜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났을 때 사람들은요, 아무도 노아 보고 야, 너 방주 왜 만드니? 처음에 물어봤겠죠. 비가 온대, 홍수가 온대, 세상이 심판받는데 웃기지 마, 농담하지 마 그랬어요. 농담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말 안 들었어요.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요. 짐승들도 두 마리씩, 어떤 것을 정결한 짐승 일곱 상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방주로 이끌어들어서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어요.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방주 문이 닫혀요.

살았을까? 목사님이 며칠 전에요, 교회당에서 집으로 가는데, 요 길에, 여러분 길고양이 알지요? 길고양이가 차로 지나가다 차에 치여서 팍 깔렸어요. 땅에 딱 들어붙었는 거예요. 그걸 까마귀가 세 마리 와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까마귀는요, 죽은 사체 같은 거 많이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들은 방주에서 내보니까 안 돌아온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근데 삐둘기를 보니까 처음에 갔더만은 그냥 돌아왔어요. 일주일 기다렸다가 다시 삐둘기 보니까 삐둘기 잎에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새 감람나무. 감람나무란 말은 올리브라는 말이에요. 올리브 잎을 물고 왔어요. 세 번째 다시 일주일 지나서 비둘기를 내보내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비둘기가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물이 빠졌다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화의 상징은 뭐예요? 평화의 상징. 네, 비둘기. 중고등 학생들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가 입에다가 감람나무 잎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노황수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둘기가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그걸 근거를 했냐면 이 창세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데요. 그러면 이 비둘기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 그래서요. 그 올리브나무 잎을 물고 오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평화의 소식이 주어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누구지? 여러분 성경 읽었으니까 이거 잘 알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홍수가 심판이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했다고 성경 말씀해요. 그래서 늘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무지개를 약속을 주세요.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를 물로 심판 안 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땅에 또 흩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쭉 나가면 많이 나와요. 성경 쭉 나오는데 그게 구약 성경을 전체 다 마치고 신약시대에 와요. 신약시대에 비둘기가 나타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러 나왔어요. 그런데요, 자기는 어렵고 깨끗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 안 했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과 이런 사람들은 막 회개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세례요한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정리해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요. 보라. 딸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았을까?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 형체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니까 세례요한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네가 물로 세례를 줄 때 누구 위에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 줄 분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는데 물로 세례 주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는 말은 여러분 아까 감람나무 잎사귀 얘기했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디서 기도했냐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감람산 깊은 밤중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겟세마네라는 것은 감람 기름을 짜는 그 틀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가 정말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자기가 이겨지는 거예요. 올리브를 짤 때는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집에 있지요. 올리브를 짤 때는 생과일을 기계에 넣고 압착을 해요. 압착을 하면 기름이 쭉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0: 원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삶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어 있어요?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노아 홍수 심판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이제 홍수가 끝났다. 내가 물로 심판 안 할게 하면서 뭘 보여줬어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사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서 중재를 해주면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았는가도 보일 수 있지만 간혹간혹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는 꼭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 언약으로 너희를 용서한다.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이렇게 이렇게 잘 지키면 요거 잘 지키면 용서해주고 요거 잘 안 지키면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사도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설교하세요. 와서 앞에서 하고 싶으면.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또 이웃과 이웃과에도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쓰나가 따먹고 나니까 인간들은 뭐가 죄였어요?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들에게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군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서 그림자로.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사도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일학생들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정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앞에 장애가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아, 요단강 물로 그냥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죠. 어느 강연에 초청받은 강사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강에 발을 내딛는 지혜에 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강연을 했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엄격한 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의 진실을 말하기로 한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였다는데요. 이 목사님은 증오범죄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대요. 그리고 30일 동안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법원은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판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물속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강변에 머물러 있을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홍수가 날 정도로 수위가 높아진 요단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한 발걸음을 내딛자 하나님께서는 물이 빠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그쳤다. 아, 하나님의 기적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전진할 용기를 주셔서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게도 하시고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게도 하십니다. 이 감옥에 가셨던 목사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법정에서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두려운 상황의 직면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웠던 때가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도록 그때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미 육군에서 1980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이상 모병할 때마다 사용했던 유명한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Be all you can be라고 하는 당신이 될 수 있는 최상이 되라, 그런 의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처음 군대 입대하는 사람들은 다 오합지졸 아닙니까? 미전역에서 몰려와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말하는 것도 서툴고 행진하는 것, 전투하는 것, 모든 것이 서툴고 엉성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다듬어서 강인한 체질을 가진 자로 무장을 시키면 세계 최강의 미 육군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병과나 특기를 잘 살려서 기술을 연마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왔어도 엔지니어가 되고 전문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성자처럼 거룩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크리스찬,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미숙하고 갖추어지지 아니한 문제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서툴고 관계성도 서툴고, 그래서 걸피다 하면 다투고 깨어지는 삶을 살아온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죠.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는 삶이 더 많았고, 행복하기보다는 아프고 힘든 시간을 더 많이 보냈던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미숙한 삶을 당연시하고 거기에 젖어 사는 것이 옳은 삶의 태도일까요? 뭐 다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와 같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플랜은 이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삶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Be all you can b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성장해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을 추구할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을 통해 남길 수 있는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미숙한 삶의 현실에 빠져서 좌절 가운데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눈물과 탄식을 당연시하고 패배와 불행을 운명치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준비해 주셨어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는 우리들, 얼마든지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시킬지라도 우린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이 미숙한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차원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미숙함의 삶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걸 본문해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미숙한 영성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바로 앞부분인 2장 14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2장 14절을 잠깐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게 육에 속했다는 이 말의 뜻은 자연적인 본능적인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아예 번역을 하기를 natural man, 자연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태어날 때 자연 상태 그대로 계속 살아온 인생.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래서 자연인 상태 그대로 본능적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난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 혹은 여러분이 더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생고구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반면에 오늘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케이스, 신령한 자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spiritual ma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마음 한가운데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삶이 경건하고 열매가 아름다운 삶,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 모두가 지향하기를 원하는 이상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반면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역시 1절에 나옵니다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육에 속한 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자연인을 말한다면 육신에 속한 자는 사실은 예수를 만났지만 fleshly Christian 혹은 carnal Christian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된 케이스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삶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끄는 경우, 그러므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외관상 보게 되면 그들이 사는 삶의 열매를 외관상

표현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긴 했지만 they are infant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미숙하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또 약간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고 넘어지는 infants.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케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만 세속적 엄란의 죄가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대교회는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다수, 머저리티는 카널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속적이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싶지만 우리 마음대로 잘 살지 못하고 지금도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미숙한 삶의 행보를 내딛는 케이스. 이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현주소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거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관만 났으면 우리 옛자가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킹장에 내려가셨을 때 여러분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파킹장에서 어떻게 하시냐가 사실은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스토리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약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와서 전교인이 식사를 하는데 꼭 주일마다 형제 몇 분이 그 식당에 한 20분 정도 늦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이 늦게 들어오나 알아봤더니 예배 끝나고 나면은 교회 담벼락 뒤로 가셔서 쭉 모여서 한 대 피우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가 일종의 음식이래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면 굶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담배를 피워야 되는 사람.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안 피우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 그 교회의 멤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형제들이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기둥이 돼서 교회를 잘 섬겼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다 미숙했고 다 서툴렀고 다 잘 모르는 상태에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래 모습이 처음 모습이와 같이 미숙하다고 해서 이것을 당연시하고 이것을 정당화한 가운데에 미숙한 삶에 그냥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차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숙에 필요한 세 가지 차원의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숙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건강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취하되 바른 음식을 취해야지 영성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에 젖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밀크를 말하는 것이죠. 먹기 쉬운 음식, 삼키기 쉽고 잘 넘어가는 음식을 젖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밥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실제로는 이 단어가 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브로 말하는 이 헬라 말이 meat, 고기, 스테이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 삼키기가 쉽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음식을 우리말이니까 밥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 같은데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젖이라고 할 때는 꼭 나쁜 의미로만 사용된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을 표현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젖을 사용한 것은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목축의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젖을 사용했어요.

0: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젖은 말씀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속화 되지 아니한 퓨어한 순결한 거룩한 말씀을 취하라. 이런 면에서는 젖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젖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삼키기 쉬운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초보적인 가르침, 알아듣기 쉬운 가르침을 젖이라 표현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스윗하고 사탕 발림처럼 잘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젖이라고 했어. 예를 들면 위로의 말씀,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 성공이나 번영에 대한 말씀, 형통에 대한 말씀, 소위 말하는 조엘 오스틴과에 속하는 말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젖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좋아해요. 여러분 귀에 달콤하고 듣기 쉬운 말씀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만일 이와 같이 듣기 쉽고 귀에 달콤하게 여겨지는 젖과 같이 쉽게 삼킬 수 있는 말씀만 계속 잡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뼈가 자랄 수가 없어.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신 대로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처음에 복음이 전거됐을 때 이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랬다가 한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어. 핍박이 시작되어지니까 한 명 한 명 믿음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옛날 그들이 버렸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쓴 편지가 히브리서였죠. 왜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핍박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떠나갔을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삼키기 쉽지 아니하지만 진짜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선포하기로 하는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 달랐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 젖만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환란이 찾아오니까 그들은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젖병을 빠는 것은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젖병을 물고 있으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만일 10살, 15살, 20살 된 애가 사람이 젖병 물고 다닌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물론 가벼운 말씀들, 쉬운 말씀들을 선호할 수가 있겠지만 영성이 정말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잡수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드려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삼키기 쉽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억셉트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자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이 시대는 책망의 말씀들을 기피합니다. 책망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위로하는 말씀을 다 원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눈에서 눈물이 싹 쏟아지도록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지 회개를 할 수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성하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부담이 될지라도 십자가 지라는 말씀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삶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다시 오실 날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해야 될 말씀에도 참여할 때에 그때로의 영이 자라기 시작하고 심령이 단단해지게 되고 참 하나님 나라에 군사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잡지에 난 광고를 봤는데요. 이런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팻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단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맛있고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어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어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냐. 왜냐하면 제가 워낙 우리 와이프 등살에 금지 품목에 늘 시달려왔기 때문에 먹지 못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광고의 맨 끝에 광고를 낸 회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피자 헛,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헐시즈 초콜릿, 크리스피 크림 도넛, 헤이건 데이즈 아이스크림. 여러분, 이와 같은 음식들을 달다고 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달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잡수시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의 건강 다 망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규 박사라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분을 보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대전 새누리교회 아주 신실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한국 나갔다가 만나 뵀는데요, 이분이 태초 먹거리 사역이라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이 음식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분에게 따님이 계셨는데 나이 25세 때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암이 도대체 뭐냐, 무가암을 일으키는 것이냐,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래서 먹거리를 연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은 이제 교수직도 내려놓고 그야말로 이 사역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보내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는 것, 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함부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거역하는 불신앙이래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건강한 음식이 있는데 그걸 먹지 않고 내 마음대로 먹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삼키기 쉽지 아니하지만, 먹고 싶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단단한 음식도 취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른 음식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건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삶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어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가 가지게 되는 두 번째 삶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젤로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두 개예요. 질이란 단어, 열정이란 단어가 나왔고 또 한 단어는 jealousy,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열정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뭐라든 간에 열정이 있어야지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지만 이것이 왜곡되게 되면 질투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독소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분쟁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다툼을 말합니다. 다툼. 그것도 특별히 악의적인 언어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가정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이 케이스예요. 악의적인 말을 가지고 함부로 공격할 때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이것이 분열을 일으키고 아픔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시기심이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아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어.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줄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공격하고 깨뜨리고 마침내 상처를 안겨주어야만 되는. 그러므로 이 육신에 끌려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관계성이 굉장히 미숙하고 서툴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성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 속에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참된 축복된 마음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노력한다고 될까요? 의지력을 가지고 힘쓴다고 될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오고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스론에,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내 심령을 다스리게 되면 시기심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쟁하는 마음이 변하여 평화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우리 모두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되면은 두 가지 디자이어가 우리 마음속에 있대요. 첫 번째가 fleshly desire. 이게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입니다.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또 한 가지가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desire of the Holy Spirit.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퍼펙트하게 내 마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아직도 사라지지 아니한 옛자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되게 되면 옛자가 등장해서 이 옛자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 설 때 주어질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일 때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anger,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령이 내 마음을 take control 하게 되는 상태, 내 마음을 자각하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시기와 분쟁의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분노의 마음을 처리하고 진실로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한다면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게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의 성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일에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이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악의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때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내 자아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데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해 주십시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고 아픔과 쓴뿌리로 사라지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막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입니다. 분노해야만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악을 보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분노했을 때 본인은 의로운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이 분노한 마음이 자기를 이끌어서 일을 하는 케이스. 이건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지 않은데 제가 볼 때 대다수가 다 성령 따라 사시는 분들이 되게 참 감사한데 가끔 보게 되면 분노를 따라서 일하는 분이 계세요. 이 분노가 일종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냥 그 분한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앵거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데인저러스해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바른 예배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진정한 차원의 회복도 가능하고 참된 치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미숙한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도 문제가 많은 아직도 육신의 소욕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의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려면 1차적으로는 바른 말씀 섭취하셔야 돼요. 건강한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근본 원인자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여러분의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식 하나가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네 당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당파를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는 바울파, 또 하나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 했어요? 사역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공로가 많죠. 그리고 후임자로 왔던 아볼로가 그 교회를 잘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공로도 크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건 아볼로건 그들이 무슨 일을 했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이 사역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말 원문을 보게 되면 디아코노스, 복수로 디아코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집사라고 번역하는 단어, 디큰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 있는 풋노트를 보게 되면 또는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역자 전체를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I am diakonos, 나는 디큰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사역자다, 혹은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지 I am nothing,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6절 7절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뿐이니라. I am nothing, 아볼로도 nothing.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실제로 성장이 일어나게 하고 실제로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한 분뿐인데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과 모든 행함의 근본 원인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지 건강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맺겨지는 열매가 성숙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사역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성공이 어떤 케이스든 모든 성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 내가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인자예요. 내 삶의 풍요로운 삶의 현실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안수님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을 부흥시키고 참된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좀 했다고 자랑한다든가 까불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나에게 크레딧을 돌리고 내가 영광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거든 모든 우리의 삶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게 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한국을 나갔다가 그 저희들에게 라이드를 준 형제가 한 분 계셨는데요. 기차에 내려서 그 센터에 갈 때까지 한 시간 이상 라이드를 주고 올 때도 또 거기서 한 형제가 라이드를 주었어요. 그 리바이라고 하는 사실은 한국 분이 아니고 Chinese American, 중국계의 미국인이었습니다. 한 시간 저를 같이 이제 운전해 그분이 그 형제가 운전해 가면서 저기 옆자리에 앉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 주셨어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터키를 갔다가 아프간에서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프간에서 오신 그 여자분이 놀랍게도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슬람권에서.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됐냐 물었더니 뜻밖에도 2007년도에 한국에 있는 모 교회 선교팀이 왔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인질로 잡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친절하고 따뜻해, so nice, 너무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달해 주었는데 얼마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탈레반에서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아니 왜 저렇게 좋은 사람들을, 아프가니스탄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잡나. 더구나 그들 가운데 두 명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마음속에 그들이 전해주었던 복음이 생각났대요. 어쩌면 저들이 흘린 저 피가 마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와 같은 것이 아닐까. 저들의 숭고한 죽음이 그들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복음 들었던 그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본인도 그때 주님 알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당시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비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미디어에 보도된 이야기만 듣고 그들에게 비난만 쏟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이 그 내면 속에 일어났다는 사실, 그들이 일어났던 그 순교의 피가 헛된 피가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 앞에 제가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난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축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모든 크레딧을 돌리며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화목제물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화목제가 드려지던 성막의 뜰 안, 멀리서 볼 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비한 곳처럼 느껴졌던 곳일 수 있겠지만 실제 성막의 뜰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었죠. 각이 뜨인 동물들에게서 나온 내장의 분비물들, 그로 인한 온갖 악취가 있었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은 사륙의 향기가 가득했다. 2000여 년 전 악취가 난 한 곳이 더 있었는데요. 그곳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치르는 그곳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 꺼려했던 곳입니다. 그 골고다에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충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으로 우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악취 속에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린 늘 회개를 합니다. 내 죄가 사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회개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편안히 묵상하면서 얻은 쉬운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피비린내가 나는 처절한 생명의 과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주님, 정말로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지막히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말 너 때문이었다 라는 감동이 전해지는 순간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비비엔 한국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의 악취만을 풍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특별히 오늘 우리만의 분향단의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하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혜권 강사의 목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여러분, 오전 성경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잠들은 잘 편안히 주무셨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빈손으로 이번 수련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미혼 남녀 조는 보니까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되고 이제 공부를 시작 중인 사람들도 아직까지 그 거울에 이르지 못한 자의 그 갈증이 아주 마음에 스며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우리 기혼 조언들은 보니까 너무 지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녀 한 명, 네 살짜리 보이 한 명은 500마력짜리 마차와 같습니다. 그 한 명의 소년을 따라 핵가족에서 부모님이 따라가면은 지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달려가고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든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감당하기 참 힘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쳐서 삶에 에너지가 고갈된 여러분에게 이번 코스타 30주년이 컨퍼런스가 여러분에게 에너자이저가 되기를 바라고 영적 소생의 힘을 제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대와 장막 뒤에서 말없는 수고를 부단히 해가는 우리 코스타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잔치에 몰입할 여백도 없을 만큼 분주하고 긴장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주십시오. 빨간 조끼를 입고 실세 없이 허드렛 일을 거두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보 기도단을 축복해 주십시오. 장막과 무대 뒤에서 수없이 기도하며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는 아들, 딸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참여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여 갈증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냉담한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도달했지만 결혼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요바의 탄식을 아뢰는 아들, 딸들에게 속히 남녀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그들에게 파송 가정을 그들에게 땅끝으로 삼으셔서 가정에 파송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가정을 이룬 형제자매들에게 자녀를 키울 때 넘치는 에너지를 허락해 주셔서 자녀가 하나님 축복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순간이 의미 있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혹시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져왔으면은 전자성경 말고요. 종이성경으로. 종이성경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성경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요. 4장 14절. 한번 조말할 때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 안 가져오고 보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는 사람 많던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종이 성경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5장 10절 한 표 보세요. 5장 10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걸 우리는 복음의 공식 구문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캐리그마. 자, 캐리그마란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모여든 이방인 하나님 예비 개종자들에게요. 전했던 공식 구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캐리그마. 캐리그마란 말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간결한 서술문으로서 이방인의 심장에 성령이 임하도록 경청하도록 돕는 그 공식 구문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캐리그마가 한 열 몇 개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9대 캐리그마가 있습니다. 9대 캐리그마. 신약 성경의 9대 캐리그마는 전부 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구문이 나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 이 말은 캐리그마의 핵심이고 두 번째로 예수가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였다. 이게 캐리그마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캐리그마의 좀 더 확장 부분이 3일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여 하늘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은 확장 부분, 어디션 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십수개의 캐리그마 공식 구문 구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이런 구절을 우리는 신약성경의 공식 구문, 9대 공식 구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해명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만드는 믿음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듣자마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슴에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보내심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보내심 받은 자는 성령에 의하여 칭집당한 자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홀리 컨스크립티드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고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를 확정시켜 놓은 사람에게 성령의 원심운동, 땅끝까지 우리를 파송하는 성령의 원심운동이 일어나서 그 땅끝, 어떤 사람은 땅끝이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자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복음의 추진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 땅끝까지 파송하시는 그 추진력, 추동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복음의 공식 구문을 받아들여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공식 구문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노트에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트에 적으세요. 아니면 기억하세요. 알고 있는 사람은 적지 마시고요. 알겠죠?

배전만 쓰면 되는데 베드로전서 이렇게 쓰니까 늦죠. 배전 지금 시간이 없어요. 70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빨리 그 친구한테 알려주시고, 아니, 형제가 좀 적어주세요. 왜 형제는 자매가 적지도 못하고 이렇게 공경에 빠져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베드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아이고, 하지 맙시다, 하지 마. 아.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자,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아, 우리 서로 인사했나요? 자, 서로 인사, 인사하기. 주변에 노트 서로 보여주기, 빨리. 빨리 줘요, 보여줘요. 자, 인사, 악수! 악수! 악수, 사랑합니다. 자, 악수. 자, 영혼 없는 악수. 한번 쳐다보세요. 앞뒤 전후좌우로. 자, 쳐다보세요. 악수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악수. 그 다음에 이름, 명찰 보여주고, 예. 나는 미혼입니다. 나는 절망적으로 기혼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빨리. 했나? 오케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글자를 천천히 쓰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글자를 신속하게 속기하는 은사를 주셨으므로, 주 안에서는 속기자와 글자를 천천히 쓰는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건 됐죠?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3장 23절로 23절. 아,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로마서 3장 23절은 뭐죠? Since we have all sinned against God, we fall short the glory of God.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에브리바디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3장 24절, 하나님이 예수를 친히 화목제물로 세워서 자기를 믿는 자도 어렵게 하시고 자기도 어렵게 하셨다. 3장 24절, 25절, 26절. So amazing 합니다. 3장. 그것만 하루 종일 쳐다보세요. 성령이 임합니다. 로마서 3장 24, 25, 26. 로마서 4장 25.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 주매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5절. 살전 4장 14절. 살전 5장 10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아, 시간 너무 많이 갔어 지금. 히브리서 9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를 영생을,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근데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처럼 하나님이 인자를 뱀처럼 쳐들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3장 16절에 내어 주사, 헬라 말로 파라디도미, 하나님이 내어 주사, 신적 내어 주심의 포뮬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본문 중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구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여 우리를 부활시켰다. 이런 부분 나오고요. 그 외에도 이런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포뮬러가 한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가장 최초의 편지 또는 두 번째 편지라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5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사.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저주받아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알았던 그 사울, 청년 사울,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에 청년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옳게 여기심을 받고 그가 살기 등등하여 다마스커스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잔당을 체포하러 갈 때 그때 살기가 등등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청년 사울이
예수의 죽음

0: 사람을 자기 죄 때문에, 즉 신성모독적인 죄를 범하여 저주받아 죽었다고 믿게 된 결정적 근거가 신명기 21장 23절. 적지 마세요. 적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냐는 나무에 매달지니라. 이거 신명기 21장 23절.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이거 지금 대살로크 전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필기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이 큰일 났네. 아직 대살로크 전서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4장 14절과 5장 10절에 나오는 이 복음의 포뮬러를 설명하고 나서 지금 내가 이제 할 거예요. 지금 이거 못하면 이성에서 못하면 최성에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었다는 죽음을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울은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거짓 선지자의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바리새적 신학의 교양 안에서는 신명기 13장과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처단 규정에 따라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렸던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되었는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마땅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서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에 큰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앉아있는 걸 보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걸 본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자마자 저주받아 죽었다는 그 저주받은 죽음의 양상은 불변의 사실이고 그는 멈출 수 없는 진실인데 그가 하나님 우편 보좌의 영광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앉아있는 걸 보았을 때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때 나온 공식 구문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삽니다.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은 분명한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죽음을 죽었다고 믿고 그때 유명한 바울의 경식 그리그마 우리의 죄를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고 해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의 이 선물이 뭡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는 인을 치는 성령의 집단적 보편적인 아웃포링, 성령에 쏟아부어주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준 항구적 선물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감미로운 순종의 화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롭게 됐다는 거죠. 어롭게 됐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속박 안에 갇힌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언약적인 속박 속에 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군주가 통치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의 군주는 군단급 무장 병력을 갖다 놓고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로마는 제6군단, 10군단을 갈릴리와 시리아 일대에 파송해놓고 그 갈릴리 곡창지대에서 엄청난 속주세를 거두어갔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로마는 자기 나라에 통치한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에게 복종한다는 증거를 10분의 1의 속주세를 돈을 내므로 복종을 표하도록 기대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낸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 황제나 군주처럼 돈을 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고 믿지 않고 심장의 은혜를 가지고 심장스럽게 복종하고 심장스럽게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 순종의 그 극한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지 않고 그 우리 전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요구하고 우리의 은행 잔고를 원치 않고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어떤 군주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 마음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군주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11조를 내는 것은 로마의 영토라고 로마 황제는 로마 항공에서 11조 내는 모든 영역을 표시하면서 로마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 받고 감미롭게 자발적으로 순종을 일삼는 일상생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건설 과정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히틀러는 1938년에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 다음 오스트리아 침공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침공하고 프랑스 침공해가 히틀러는 4년 만에 유럽 전부를 영국 빼고 전부 다 지배했습니다. 탱크 힘으로 히틀러는 4년 만에 영국을 빼고 모든 유럽을 다 지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 샤를마르 대주도 마찬가지, 세계의 모든 정복 군주들은 1, 2년 만에 모든 대륙을 통일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대왕은 인도 갠지스강까지 통일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도 통일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군사적 정복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놓고 우리에게 10분의 1의 속주세를 거두어 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우리 전 존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사랑하면서 당신의 뜻을 무한 자유롭게 순종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은 너무나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건설 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더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회 공동체 안을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배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그 완악한 정강이 빼가 우리 자아의 배가 부서지고 하나님께 쓰임스러운 존재, 서비스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육신의 죄를 정하여 그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4절. 율법의 요구 대신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준행되게 만들어서, 즉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죄사함 곧 속량을 말합니다. 죄사함, 칭의, 그건 바로 뭡니까? 허감의 근세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감. 그래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쫓는다. 자, 초대교회가 박해를 초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자마자 그 주변 사회가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압도적으로 거룩하고 압도적으로 촘촘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단결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압도적으로 단결되고 압도적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압도적으로 거룩하면은 거룩하지 못한 로마의 대중들은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대항사회, 대조사회, 대한사회의 그런 성체세포가 되었으니까 로마사회가 놀랐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사회의 시민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마음속으로만 믿기만 하고 특별히 공동체를 즉 로마 제국의 여러 시민사회가 놀랄 정도로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구현되기 전에 이 지상에서는 교회라고 불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일종의 기독교 신앙 친화적인 중간사회가 형성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살림이 가능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삶 전체가 구성되는 일종의 대안적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라는 하나의 사회적 실체를 가지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공동체가 성공하여 공동체 가족들이 보람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BBN 가족 여러분, 이 세 가지 덕목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생활은 보람을 거두게 되고 가족들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